빛과 소금, 나를 인도하소서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려요. 이름에 얽힌 사연이 1부에 이어서 계속 오고 있네요. 0815번 접니다. 그 흔한 이름 지영, 거기에 성 설마 김씨? 맞아요. 김씨입니다. 한 반에 3명까지 있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큰 지형, 작은 지형 이렇게 불렸어요. 라고 남기셨고. 예. 이거 뭔지 알죠? 지금 CBS에 정훈이 3명이나 있습니다. 예. 뭐 제작국에도 정훈이 전 송정훈이고 김정훈이 있고 보도국에 또 김정훈이 있고 노컷뉴스에 또 송정훈이 있어서 예. 저희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치 뭐 이렇게 지형 A, 지형 B 이렇게 부르거나 특징 살려서 큰 지형, 작은 지형 뭐 이렇게 부르고, 예, 그죠? 데이비드님, 저는 성이 두 글자예요.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 엄청 신기하게 생각해서 놀리기도 했고, 제가 군대 들어가서 관등성명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뭐 이제는 누구나 잘 기억하는 이름이 됐지만 저는 남궁 일곤입니다. 이름 처음 공개하네요. 라고. 아, 우리 닉네임 데이비드님. 남궁 일곤. 약간 그러니까 이름이 외자도 멋있지만 성이 이렇게 두 글자인 그 친구들도 되게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남궁민이었어요. 남궁민이랑 같은 동창입니다. 이름이 민이었어요. 성은 두 글자고 남궁 이름은 민. 예. 처음에 애들 국민아 국민아 이렇게 불렀는데 나 민이거든 이라고 했던 남궁민. 남궁 일곤님. 야, 남궁 씨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죠. 남궁. 또 뭐 제갈 씨도 있어요. 제갈. 제갈 씨 있고 그리고 우리 CCM 사역자 중에서 동방. 동방 현주 씨 있잖아요. 동방. 동방도 있고 또 뭐 있지 또 아 있는데 선우 씨도 있습니다. 선우 용 선우 용녀 예 선우 씨가 있어요. 아 이게 두 글자 성도 되게 특별합니다. 예 아 관등성에 이병 남궁일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병 남궁일곤 이렇게 하셨을까. 예. 아무튼 또 이름을 밝혀주신 데이비드님 감사드립니다. 닉네임 햇살님, 가을가을해진 날씨에 옷장 앞에서 내가 작년 이때쯤 뭘 입었더라 한참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냥 반팔 입고 출근했습니다. 옷은 옷장에 많아 보이는데 왜 입을 만한 건 항상 없는 건지라고. 지금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런 간절기. 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낮의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좀 짧은 옷들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추석 때도 막 덥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팀 로그월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이경미가 부른 기쁜 날 들었고요. 앞서 마르지 않는 샘,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팀룩 월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JH리님도 베란다 문 열고 기분 좋은 가을바람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첵 하트 남기셨고, 유해피봄님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었잖아요. 그 주장이었던 김은정 선수가 동료 선수인 김영미 선수를 향해 외치던 영미! 저도 한동안 유명해졌네요. 한 교실에 3명이 있었거든요. 보고 싶다 친구야. 김영미, 박영미, 그리고 저 유영미까지. 아, 영미 삼총사네. 오늘 직장 교육이 있어서 고양시로 가고 있는 중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예, 아, 사연 주셨는데. 그쵸. 영미 기억난다. 우리 팀킴. 아, 일본과 정말 명승부를 펼쳤던 컬링이란 종목의 매력이 폭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빠질 수 있었던 2018년 동계올림픽. 야, 그쵸. 영미! 하면서. 기억나네요. 지금도 팀킴은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예. 유해피봄님, 예. 사연 고맙습니다. 연평안 피처링 장근희의 주의 은혜, 그리고 달빛마을 주 없이 살 수 없네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해마다 9월 첫 주일이면 프랑스 남부 세벤 산자락의 작은 마을 마스 수베랑에는 만 명 넘는 개신교인이 모입니다. 지붕도 강대상도 없는 들판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광야 예배를 드립니다. 1685년 루이 14세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자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에겐 예배 자체가 범죄가 됐습니다. 목사는 추방되거나 처형됐고 남자는 갤리선의 노예로 여자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국경을 넘은 이가 수십만 명이었고 남은 이들은 숲과 골짜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그 100년을 광야 시대라고

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1911년부터 그 전통을 따라 해마다 들판에 모여 광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성막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오늘, 내가 선 그 자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뮤지컬로 만든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을 봤는데요. 와, 너무 좋았습니다. 광해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훈디에게도 꼭 추천 강추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좋은 정보, 제보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오늘 내가 선그 자리가 또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님께서 저희 아들의 39번째 생일입니다. 아들아, 진심 생일 축하해, 엄마가. 아, 우리 아드님의 39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성훈님은 훈디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오는 오늘 저희 부부 결혼 20주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추운정 집사 많이 사랑하고 또 고마워요. 사랑해! 라고, 아, 두 분의 결혼 20주년 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뿌이뿌이뿌이. 코너스톤의 축복송 전해드릴게요.

조수연, 내영훈이 은총이버였고요. 김도현의 돌베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조이미숙이님께서 저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를

수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더불어 함께 교회 환대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샬롬 하셔요.

곡을 다시 한번 같은 부분을 부를 텐데 전 이게 예배의 신비인 것 같아요. 예배 안에 이 두 가지 포스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고 내가 안아야 하는 누군가가 이곳에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눈빛을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다운로드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 그 눈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비가 이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을 향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앞에 부분을 부를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뒤를 부를 때는 옆에 분을 향해 그 눈빛을 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때문입니다. 지구는 23.5도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 학교에서 배웠죠. 중학교 때였나요? 초등학교 때인가? 어쨌든 지구가 기울어진 모습으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우리는 어떻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왜 지구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네, 항상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르는 부분까지도 세상은 온통 신기하고 놀라운 것 투성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세상.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누리는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렇게 서늘한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클래식콰이어 앨범에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찬미사랑 앨범에서 들려드리는 곡이에요. 바람이 나를 스치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의 말씀. 던. 주디 콜린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찬미사랑님과 함께 앨범에서 찬미사랑의 앨범에서 바람이 나를 스치네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니까 반가운 목소리를 듣게 되네요 하고 유풍길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빈치님 일하다가 정원님 목소리 듣고 잠시 쉬면서 출첵해요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는 시원함을 넘어서 좀 썰렁하고 춥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어요. 이병희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덥다. 가을인데도 아직 덥다. 땀 흐른다.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불을 끌어당길 줄이야. 제키리님의 신청곡 주가 주 대심을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해바라기님의 신청곡 은희,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창문 밖에 멀리 베는 푸른 산 너무 맑아서 새들도 바람도 모두 보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행복합시다. 아멘. 소일아님 오셨고요. 어제 아드님 면접 본다고 기도 제목을 올리신 순이님도 오셨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면접 잘 치르고 왔습니다. 감사드려요 하셨거든요. 그 결과도 이모 삼촌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주아랑님, 강릉은 흐리고 비도 내린대요. 오, 제가 있는 곳은 흐리다가 이제 해가 나는데 곧 강릉도 해가 나지 않을까. 토토로님은 오늘 아침에 아이고 추워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열이 많은 남편은 절 이상하게 보고요. 수족 냉증이 있는 저는 수면 양말로 바꿔 신고 그래도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며 듣습니다. 발은 따뜻하고 입은 차갑게 좋은데요. 계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맞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 절기를 딱 지나니까 입추가 딱 지나니까 어쩜 이렇게 돼요, 그죠? 위러브 아름다운 나라 신청하신 곡 토토로님과 함께 듣겠고요. 마하나임님, 신나는 곡 들으면서 박수 치면서 따라 부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웃으면 슬픔도 아픔도 잊게 되죠. 찬양의 힘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하나임님과 함께 목마른 사슴이 디세이플스 앨범에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집 뒷산 중턱에서 청설모를 발견하고 슬금슬금 따라가 봤습니다. 도토리를 입에 대었다가 또 나무 잎사귀를 부볐다가 나무 뒤에서 내 모습 보일랑 말랑 청설모와 이리저리 숨기놀이 해봅니다. 장트보라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려요.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조수아의 목소리로 찬송가 493장 들었고요. 메리 제인 앨범에서 완전한 사랑 찬송가 604장도 함께 했습니다. 희망은광님께서 2시간 간병인 같은 당향로입니다. 찬양으로 격리실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치료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새 생명 얻은 것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9027번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고 일하다가 이어폰을 꽃 꽂듯이 꽂습니다. 딱! 들려주시는 찬양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9027번님. 밝은 구슬님께서 정원님, 혹시 김은영 아나운서 목소리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 분명히 아, 이 목소린 김은영 아나운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정원이라고 해서 어? 아닌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중년입니다 하시면서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신지혜 아나운서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예, 가끔 들었고요. 김은영 아나운서는 예, 어쩌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다른데 예, 저희가 방송국 동기이긴 한데 많은 부분이 달라서 목소리도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들으실 수 있죠. 그렇게 들으실 수는 있어요. 같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밝은 구슬님 반갑고요. 음악은님께서 프리랜서신데 오늘은 출근이 늦어서 오랜만에 당향로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저희도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UAP 보험님은 오늘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고향. 행복한 인생을 위한 조언이라는 강의를 참여하신대요. 좋은 내용 있으면 저희와도 공유해 주세요. 가브리엘님,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주님의 솜씨.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매 계절이 그렇지만 뭐 봄이면 봄인대로, 여름이면 여름인대로, 이렇게 또 가을이면 가을인대로, 겨울은 또 안 그런가요? 모든

계절이다. 그런데 가을은 풍성함이 있고 뭔가 성숙함이 느껴지고 그래서인지 더 주님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당장 뭐 고개를 들어서 하늘만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어요. 찬송가 79장이죠. 김종찬의 목소리로 듣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내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엄위하심과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분을 내가 찬양하리라.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

0: 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젠가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조금 더위에서 숨 돌리겠다 싶을 즈음에 에스프레소님께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 곡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기억이 나서 여행 스케치 앨범에서 가을 들었고요. 그리고 라니님이 아침 출근 때만 해도 비 올 것처럼 흐렸는데 지금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너무 예쁜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이 제일 예쁜 거 새삼 느껴요. 그래 가을이다 동네빵집 앨범에서 신청하셔서 함께 라니님과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햇살 눈부시어 선글라스 끼려다

걸어가다가 파란 하늘 보려고 맨눈으로 산책합니다. 개울가에 진보란 나팔꽃도 하마터면 못 볼 뻔했어요. 개울물에 동동 떠논이는 노란 버들잎도 봤지요. 아휴, 모든 글이 시고 또 감동이고. 오수량님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글 남겨주셨고요.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린 김종찬 목소리의 찬송가가 좋으셨나 봐요. 반응들이 아주 좋은데 7608번님도 이찬양 정말 감동입니다 하셨어요. 좋은 곡들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박종수님이 신청하신 곡 주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오늘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소망, 아가퍼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텃밭의 풀들과 대나무 숲의 노랫소리도 정겹습니다. 푸른 동사님, 왠지 그 삭삭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신 요셉과 다니엘님 준비해놨고요. 주아랑님께서 며칠 전부터 듣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꽃말이. 앙증맞고 작은 꽃들이 더 시선이 갑니다. 네, 꽃말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은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주 예수 내 산소망 들으실 때 제가 이 찬양 좋아합니다 하신 7608번님도 계시고요. 369마음님이 이 찬양 들으니까 신의 악단. 네, 맞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 생각난다고도 하셨고요. 최여사님께서 우리 집 뷰가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아파트인데 그래도 놀이터가 정면에 있어서 가끔 어린이집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단체로 나오니까 보기 좋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최여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미아님, 어머, 산책하면서 딱 맞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고 싶은데요.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계속 새깁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서미아님의 글을 보고 어떤 버전이 좋을까 고민이 돼서 꺼내놓은 곡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곡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겐데 버전이 다르잖아요. 부른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조주영의 목소리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나는 줄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곡은 올리브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반주자님이 제 최애 찬송가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릴 때 이것만 부르시던 할머니가 참 싫었거든요. 가족예배 드리면 다른 찬송가는 안 부르시고 이것만 부르셔서 반항적으로 따라 부르지도 않고 화를 내고 했던. 그런 제가 지금은 이 가사가 왜 이리 좋은지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사랑의 가사를 천국을 소망하셨던 할머니였음을. 사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저도 할머니와 관련된 추억이 있는 곡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할머님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세월이 흐르고 내가 이제 그 나이에 가까이 가면서 달리 다가오는 해석되는 그리고 마음에 박히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미아님의 신청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고요. 수아진7608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다시 가입을 하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동되는 순간이에요. 주방에 있다가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라 스누피님도 오셨어요. 반갑고요. 0051번 쓰시는데 오랜만에 당향도 듣고 있는데 정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마치 엄마처럼 따뜻합니다. 아니, 엄마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청취자분 중에 자꾸 엄마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모까지는 가능한데 아예 엄마는 아니에요. 저 기도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5 성공했습니다.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저 잘했죠.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기도하는 손을 또 무릎 꿇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예쁘게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반주자님, 저는 꽃말이만 들으면 왜 마음이 짠할까요?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대입해 볼 수도 있지만 내 모습과도 같아서 정말 꽃말이 들으면 좀 짠해지는 것 같긴 해요. 추억님. 전요, 엊그제부터 괜히 기분이 좀 다운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가을을 타는 걸까요? 오늘 마음을 위로해줄 가을 찬양 듣고 싶은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들을 수 있을까요? 가을을 타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에겐 또 찬양을 들으면 회복되고 다시 하늘을 보면 감사하고, 예, 이럴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영님도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광희가 부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수족구 때문에 등원 못했던 손주 이제 등원했군요. 한동안 집에서 또 좋아서 할머니와도 있고 엄마와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서 또 등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적응하길 바라면서 철수 엄마 049 1번님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차이님, 저는 매일 어르신과 뚝길을 걷는데요. 또 매일이 다른 모습이라 좋습니다. 요즘 그렇죠. 어제 그곳을 오늘 걸으면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닌. 저는 집 앞에 있는 카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좀 여유 있게 가서 차 한잔을 하곤 하는데 딱 보이는 게 아파트에 옥상에 심어 놓은 나무 한세 그루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쑥쑥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아마 이 가을 바람을 맞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가면은 또 이만큼 자라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디 8529님, 온 집안 문을 다 열고, 환기 중이에요. 여기저기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정말 집안이 다 신선해지는 예, 선선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창을 조금만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아요. 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소량님이 주의포유 창립일이 최근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14일이고요. 원래 그 5, 10, 15, 20 이렇게 좀큰 행사를 열잖아요. 물론, 지난번에는 큰 행사랄 건 없었지만, 이번이 11주년이라서, 어떻게 티는 안 내면서,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창립일임을 한번 찍고 갈수 있을까? 당신을 향한 노래도 고민 중입니다. 오늘 끝곡은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오늘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이 찬송가는 크로스비 여사가 55살이 되던 해 작곡자 윌리엄 하워드 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작사한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작곡가 돈과 환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문제를 화제로 다뤘었는데 이때 크로스비 여사의 머리에 한 찬송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찬송시를 썼고 후에 작곡가 돈이 곡조를 붙였는데 그 찬송이 바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히브리서 10장 22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니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믿음과 확신의 찬송,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얼마 전 군대를 전역한 한 배우가요, 토크쇼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 감사일기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저 오늘 감사한 일을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썼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게 감사한 일, 내가 타인에게 감사한 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감사한 일. 생각해보면 감사는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안에 이미 있었던 빛을 다시 발견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들도 말이죠, 세상에게, 타인에게, 또 나 자신에게 감사일기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감사할 일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첫 곡이었어요. 오늘 첫 곡 조수아의 감사 찬송.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 차원이 더 높아지죠. 세상에게 나에게 타인에게 감사한 일을 넘어서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감사한 이 말입니다. 대박. 왜냐하면 그 일 결국은 내가 성장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루어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세상이 이 정도 배우면 그 배우도 하나님 만나면 여기까지 갈 텐데 말입니다. 주님 그 배우 구원 받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다닐지도 모르죠. 네. 자, 수요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샵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꼭꼭꼭 들어와 주세요. 은총세실님이요. 갓 태어난 중환자실에서 고생하고 나온 신생아 시연이 소중하고 귀한 아기 천사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뭔가 할머니 같은 느낌인데요. 그죠? 예. 그렇군요. 중환자실에서 아이고 정말 고생했네요. 이제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다 건강한지 산모도 건강한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 기도대로 기도대로 정말 주 안에서 잘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 이뿐 아니 늘 힘을 얻는다고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네, 여러분의 일상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여사님도 꼬물꼬물 일하면서 달려오셨습니다. 자, 김태영 오늘의 은혜로 류수영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하고요. 송명희 시인의 그 정말 정말 간절한 고백도 중간에 있죠. 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0491번님 외출해서 달려와 주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기쁘게 요즘 달리, 한때 바쁘셔서 못 오셨다가 다시 열심히 명관이 모시니까 참 좋습니다, 정말. 가슴은 시리지만 세상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하시면서 하다샤님, 아마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거 너머에 하나님도 또 바라보시는 눈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첫 곡의 오프닝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자, 조은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박희봉 십자가, 그리고 지선이죠, 주의 은혜라.

네, 여러분,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262번님, 아이고, 늘 병 때문에 혼자 다니는 게 이렇게 쉽지 않고 부축을 받아야 하고 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아이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운동도 보행기와 같이 운동을 해야 하는 천덕꾸러기로 변해버렸답니다 하시면서, 누구한테 부축을 받아야 일어나기가 쉬운 거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62번님 먼저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먼저 스스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계는 어떻게 다시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사연 보니까 아픈 우리 식구들, 네, 정말 정말 건강하시길 주 안에서 기도합니다.

제리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7일이 되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을 7바퀴를 돌고 모든 지파들은 성 주위에 둘러섰는데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이제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하니 모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가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꽃인 찬양은 솔싱어즈 전쟁을 선포한다. 에이맨 여호수아 성을 쳤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메리 제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항해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듣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 주의 후위를 듣고 사평론을 듣는 우리 식구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고, 남들보다 비교해보면 너무 적지만 비교의 눈은 사라지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폭풍이 몰아쳐도 폭풍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셨던 주님의 그 손길들이 기억나서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혹시 일이 잘 되고 남들이 다 박수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어렵고 힘들 때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주님의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에겐 복이 있다. 잔치 공동체.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안젤리나 쫄리님이 오셨어요. 샬롬, 블루투스가 잘 연결되다가 잘 안 되다가 막 계속 씨름하다 이제 잘 된다고. 맨날 잘 되던 게 안 되니 이것도 엄청 스트레스였네요. 이제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늘상 하던 게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한 게 없다고 하는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주의 은혜라고. 작은 것에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이거 참 좋습니다. 예, 블루투스 해결됐으니 주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남들은 아유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런, 아니요, 그냥 모든 상황에 간섭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린 그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김명수님 오셨어요. 네, 언제나 수요 예배 직장인 예배 마치고 오시는 발걸음에 글을 남겨주십니다. 자, 이윤화 이 땅은 김상진 옆에 있을 게 포스입니다. 피난처. 여러분은 뚜루와, 세 글자네요. 어서 뚜루와.

단장님 전 60년생인데요. 오늘 와 이제 생일이 지나 그러면은 저랑 누나 옛날에 환갑도 로망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 잘 먹고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딱 80까지 살았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에고 아들이 사다 준 케이크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힘을 내야죠 하시면서 80까지 사는 것 100살까지 사는 것, 120살까지 사는 것, 60만 살고 때로는 떠나는 모든 것들. 예, 우리는 언젠가 떠나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정말 화살 같고 유수 같다고 하잖아요. 흐르는 물 같고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 같다고 하는데 더 빠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마음에선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악다구니로 사는 사람, 나누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보면 또 그러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우리 그렇게는 살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 반대에 넘어서 나누고 베풀고 네, 천국에서 받을 상, 예? 상 받을 준비하시면 돼요.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고 네, 불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말입니다. 또 말이 길어지네. 자, 찬양 들을게요. 김명식 난 예수가 좋다오 라스트 원더풀 피스 한 곡 더 갈게요. 다 싼 아이들이네요. 임바울 똑바로 보고 싶어요.

0: 이거 같대?
1: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그리워 말아요 떠나간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어디로 갔을까 길 잃은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요 님 찾는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1975년에 발매됐죠 김정호 저의 뭐 그 음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진짜 네 이렇게 아이돌 같은 네 최고의 음악들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냈고 일찍 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얘기가 많았고요 정말 얌전했던 분으로 전 기억합니다 폐가 약했고 이 노래 중에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 말라고 다시 핀다고 우리 평생 그랬잖아요 예. 겨울이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워서 예, 봄이 오고 꽃이 시들어도 다시 내년에 피는 것 우리 그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란 믿음 가지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오늘 김정호의 하얀 나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오늘 이 곡 어때? 김정호의 하얀 나비에 이어서 이성균의 골목길 걸을 때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혜연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유리정은님 일본에서 또 오늘도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 아가파우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의 길을 오늘도 만드실 겁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내가 오래된 물건을 단순한 물건 자체로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 여행의 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야말로 곧 벼룩시장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정도로 치부되겠지만 그곳은 분명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이 만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50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읽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잘못을 해도 바로 심판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별일 없는 걸 보니 괜찮은 거겠지. 그런데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고요, 오래 참으시는 건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한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돌아보며 반성하게 됩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테너 장호영의 찬양이고요.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김성수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테너 장호영의 찬양으로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수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준희님, 멋쟁이님, 진아님, 기도합시다님, 태연님, 하하호호님, 파리가제트님, 이병희님, 마라나타님, 애슐리님, 아스농부님, 아, 가을 그리고 겨울님, 좋은 친구님도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돌이키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오프닝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최여사님도 주님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그대로 예수님 바라보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폴라리스님이 진디님 바람이 많이 불면서 시원해요. 하늘은 더없이 예쁘고요. 아타카님도 여름바람

과 가을 바람은 기분부터가 달라요. 너무 상쾌해요.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송명 집사님이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날 주님이 불러주신 조이포유 성전에서 인사드립니다. 진짜 저도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지금 창문으로 바라보는 깃발들도 막 바람에 나붙이고 있습니다. 제키리님이 은행 근무하다 강릉 정동진 해변에 잠시 정차 후 출첵합니다. 사진도 금방 촬영했어요. 정동진 바다 사진 보내주셨는데 파도가 꽤 높아요. 사진에서도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보혜사님이 방송 들으려고 레인보우 앱 켜니까요. 개인정보 동의 팝업창이 떠서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그 개인정보 동의 팝업창이 이제 뜨게 되어 있는데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하종님도 화성시에서 외근 중 출첵 남겨주셨고요. 어여쁜 자녀님도 수요 예배 후에 교회에서 금요일 연합 속회 또 주일까지 이야기하며 음식을 뭘할 건지 정하고 왔네요. 식사 당번이신가 봐요. 정말 귀한 봉사. 네, 밥을 또 책임지고 계시네요. 교회의 식량을. 신혜숙님은 집 리모델링 후에 오늘은 각종 전자제품 설치 서비스 받고 저녁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님 콘서트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왜 이렇게 바쁜지 체력은 국력이네요. 입안도 헐었지만 할건 해야죠 하셨는데 진짜 너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빼곡하게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쉬엄쉬엄 하세요. 예. 언젠간 집 정리도 리모델링 후에 집 정리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다 끝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블루딱따구리님도 친구들과 수다 중에 함께 들려주고 있어요. 친구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떼제 공동체의 음악을 만드는 자크 베르티에의 곡 Oh Lord, Hear My Prayer. 오 주님 제 기도 들어주소서를 런던 폭스 떼제 콰이어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의 연주로 Creating Me a Pure Heart,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편의 회개와 정결의 기도를 바탕으로 한 찬양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영진의 찬양으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로드 히어 마이 프레이어. 오 주님 제 기도 들어주소서. 런던 폭스 떼제 콰이어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의 연주로 크리에이팅 미 어 퓨어 하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손영진의 목소리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용서받은 자의 복된 상태를 노래하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32편.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시편 3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곡이었고요.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배단이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또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나무엔의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고윤희님, 경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추억님이 월요일 지나가면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의 빠름은 총알일까요? 화살일까요? 시간이란 게 알고 보면 너무 무서워요. 정지도 없고 유턴도 없고 앞만 보고 달리네요. 지금의 내 신앙도 점검해 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지. 저도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게 맞는지 주님께 종종 여쭤보거든요. 특히 차에서 운전할 때 주님 이거 맞아요? 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틈틈이 자기 점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장해제님이 학교에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어요. 일교차가 심하니 다들 호흡기 관리 잘하세요. 저도 코로나가 다시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였군요. 다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 때가 돌아올까요? 몸 관리 잘 해야겠네요. 소망이님이 한 달 동안 기도가 되지 않아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안 그래도 소망이님이 기도가 안 돼서 힘들다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고 사연 주셨었는데 다른 청취자분이 그 사연 보고 며칠 내내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저한테 알려주셨었는데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 마음 쓰시던 그분도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도 잘 회복하세요. 커피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엘피조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주 너를 지키시고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곡으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만 가지 이유, 필립 데버런, 데이비드 앙겔의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솔직하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김지철 목사님은 시편 50편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내 성공을 지지해주는 하나님, 내 분노에 동의해주는 하나님, 내 욕심에는 관대한 하나님. 이 묵상을 읽으며 가슴 한켠이 뜨끔했어요. 사실 제 기도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옳죠?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죠? 어느새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 아니라 나를 확대해 놓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품으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0: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1: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저샘 풍랑도 잔잔케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신지요. 언젠가부터 삶의 기쁨은 뭔가를 아는 지성보다는 영성에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영성의 시대를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가요?
1: 왜요? 그 얼마 전까지 해도 그 잘 먹고 잘 살자, 그 웰빙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힐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몸에서 마음, 마음에서 영이 좀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2: 네. 그 고 이현영 교수님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말씀하셨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제5의 목결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네. 천재들은 벌써 영성을 깨뚫어 보고 있었구나. 네. 저도 어쩐지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다고. 천재들이
3: 정보와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예, 이제 끝이 있는 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정보화 시대 끝났죠?
4: 맞아요.
3: 지식의 시대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죠? 영성 말고 영성.
0: 네.
3: 성령의 시대, 바로 그 성령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4: 저도 예. 동의합니다. 이제 정말 물질이 더 풍성해질수록 그렇죠.
3: 맞아요.
4: 영성 훈련원 원장님이 되신 우리 서정원 목사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네. 영성이라는 네. 영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어디서 기원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5: 기원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금방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질과 유혹의 욕망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강화되다가 보니까 인간의 본질, 존재의 본질, 에센스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거 하면서 아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영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 현대에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그러니까 영성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내면적 성질이 좀 충만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7: 결국 보지 못했던 그 본질을 보게 만든 게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성 중심에서 이제 그 이상의 가장 본질을 보게 한 것이 영성이 더 이렇게 편만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영성이란 말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야의 종교에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차별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영성의 시대에 듣는 성경적 영성 설교, 박성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7: 영성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에 교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사실 뭐 신앙 그 다음에 그 경건 그런 단어들하고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근데 영성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경험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적 약속들이 있습니다. 전 그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

0: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의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은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 해결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걸 장애물 역할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일 강조해야 될 건 죄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도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혹시 한센병 아시죠? 한센병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자리를 잡냐면은 우리 몸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신경을 딱 자리 잡고 그 신경을 하나하나씩 죽여가요.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발가락, 손가락, 귓볼, 코, 눈 각막 이런 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뭐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지 스스로가 시각장애인이 돼버리고 결국은 무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죄를 갖다 놔둔다면은 결국 인간의 영적 민감성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하나님과의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죄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가리킵니다. 죄를 내뱉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저는 그 세계적인 예비학자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의 하나님의 포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성취된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한 연합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뭡니까? 이미 주어진, 이루어진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혼에 새겨서 깊이 생각하고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늘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의지적인 순종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바리새적인 그런 삶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뭔가를 하지 않아 가지고 칭찬을 받았다면 바리새인이 영적으로 가장 최극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관계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관계적 순종이 조금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변화된 순종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 영성의 가장 최고 극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 영성의 가장 목적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

0: 때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셨고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들을 때는 별로 안 놀라죠. 그렇죠? 그냥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1: 늘 들었으니까.
0: 늘 들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이건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라는 것은 그러면 막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이성적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나한테 용해가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되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즉 성령의 속삭임으로 내가 얘기한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성으로 동의하고 경험된 확인된 대답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영성이에요. 영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면 뭔지 모르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조금 뭔가 비어있는 영성입니다.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는데 언제 확인되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베드로가 진짜 아 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또 사탄의 속삭임을 든 그러면 그때도 이성적으로 사탄의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이 지금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되어져 있는 좀 뒤죽박죽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아쉽다면 아직 미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단계. 미성숙한 단계에서 내 안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게 영성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일종의 영성인데 영성의 깊이는 다른 차원입니다.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이런 표현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내면적 하나님과 일치로서의 영성은 좀 다른 차원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들렸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영성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 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사탄의 음성도 들리고 인간의 속삭임도 들리고 이렇게 왜 들락날락하는 것일까? 내면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진 것일까? 이게 영성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깊지 못하고 얕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얘기했습니다. 영성의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 소리 막아야죠. 또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 세상의 소리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성이 있다는 말은 그런 분별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럼 왜 분별을 못하느냐 하면 결국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오랜 시간 동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니까 프로그램 됐다는 거예요. 그 내면적인 동기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또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지금 프로그램 되어져서 그게 올드 셀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인 통치를 받는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상태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성의 깊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추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결국 자기 주장, 죄 이런 문제로부터 나

0: 를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영적인 깊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있는 내면적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될 때, 그런 수도적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가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질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때부터 그런 사람을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 놓고서 그게 심지어 목사니까 장로니까 리더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자기 부정의 삶, 나를 어떻게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수련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나를 부정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며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기독교적 성경적 영성이라 함은 우리 저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현재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치자 해도 그 양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지방배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영성이 죽어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쉽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적 영성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매 순간 지금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성경적 영성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영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성, 성경적 영성이란 그 사람이 성취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자질이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신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구절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이 말씀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인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는 신앙의 비결이 여기 있죠. 기도 응답의 비결도 여기 있어요. 간단히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사는 거.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의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냐. 어떻게? 40일 금식 기도하면 될까? 아니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빡세게 차량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일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4장을 주의 깊게 읽어 가다가 보면 그 비결까지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뭐라고요?
2: 아버지의 계명.
1: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은 또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거예요.

0: 간단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위 말하는 말씀 묵상 기도, 렉시오 디비나가 바로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 듣는 순간 이렇게, 나 요즘 다 하는데? QT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별 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별 거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대로 못 살아. 안 살아요. 잘 알면서도. 잘 알면서도.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간단해요. 하루 밥 3끼 빠지지 말고,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맛없다고 굶지도 말고, 적당히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안 해가지고 병들어. 너무 많이 먹어갖고 욕심스럽게. 그래서 암도 생기고, 심지어 운동 안 하니까 근육 다 빠져버리고, 그래서 일찍 죽고 그래요. 결국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가갖고 주일 성수 이걸로 경건 생활이라 영성 훈련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 오늘도 복된 하루,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사랑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동안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주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고백하고 다시 결심해 가는 것, 이런 가장 간단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성의 생활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아,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물론 성숙해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와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 하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영성적인 삶이다. 성경적인 영성,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영성 하면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해는 되는데, 또 막상 또 생각하면 어렵고, 성경적 영성의 삶을 왜 살아야 되지라는 그 당위성부터 또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3: 그렇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 그냥 잘 살기도 바쁜데 영성의 삶을 강력 추추추추추추 천하는 이유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3: 추추. 네, 영성. 어려워서 조금 더 저희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영성은 목사님들 같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어떻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성의 삶을 살라고 하는지 하정아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영성에도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좀 더 깊다, 나 정말 영성을 사는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5: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old self, 오랜 시간 동안 처처히 쌓여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기를 더 원하는 존재. 그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핵심은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고 그리고 나를 그런 더러운 악과 조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죄가 보일

0: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회개하고 나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어떤 삶의 수련이 필요한,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서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훈련의 깊이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 모습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써요. 아까 옛사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아. 리뉴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적 영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이런 존재가 이제 소위 영적인 깊이에 이른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걸어가는 곳곳마다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걸어갈 때마다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악해지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가 영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성에 깊이 이르지 못한 가벼운 영성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조금 보탠다면 네. 처음부터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의 작은 노력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처음부터 포기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면 그 영성에도 그 요즘 세대 차이가 있는지 뭐 영성 MZ 세대 같은 그런 게 있는지 해서 젊은이들 중에는 거룩과 영적인 삶을 강조하고 순종해라 하는 이런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영성을 좀 거북하게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박성민 목사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저는 일단 교회가 조금 접근법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나. 아까 사실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거룩함을 위해서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순종은 지금까지 의지적 순종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의지적 순종은 이거 하지 마. 이걸 안 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세상에 해석이 잘못돼서 기독교인은 담배랑 술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으로 맞아.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도 뭐 하면 교회 가면 거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 맞구나.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꼭 필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머물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는 아니거든요. 그 동물들한테 쓸 때는. 그런데 그걸 왜 쓰셨을까?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머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에베소 5장 1절도 이것저것에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되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아까 우리 사실 서 목사님 말씀에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강조가 되었다면은 그 뭐뭐 하지 마가 아니고 그것을 하는 걸로 바뀌었을 텐데 우리가 접근법을 왜냐하면 거기도 그렇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봐도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그 우리 성경은 조금 글 두 개를 띄어놨는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너의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온전히 트랜스폼 해주신다.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하는 거를 오히려 강조했으면은

0: 그런 변화로 인도가 될 텐데 하지 말라는 걸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려면 아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좀 교회가 다시 영성이라고 하는 거에서 서 목사님도 이제 새로운 영성 훈련원의 원장이 그렇죠. 되시니까 네. 우리 젊은이를 향한 그런 젊은이를 향한 그 영성 훈련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몰려오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아, 네. 그렇죠.
2: 이게 젊은 친구들 저희 이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사람 차이도 있는 게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라. 생활 수도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 저희도 그렇지만 느끼는 이제 사람들은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되게 기이한 돗닦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수도사까지는 내가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생활 수도사라는 이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 서정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수도원 영성. 수도원에 딱 갇혀서 뭐 봉쇄 수도원 같은 데는 한 번 들어가면 아예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데니까 그런 수도원 영성이 있는가 하면 그럼 우리 보통 현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일상생활의 생활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교회 한 해에도 5천 교회씩 문을 닫지만 그러나 그러면 현대인들은 그런 영성에 대해서 관심 없냐? 아니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10명의 미국인 중에서 7명이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그 영성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대인들은 그만큼 정말 삶의 본질에 대해서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3: 목마름이 있죠.
1: 그 고민의 고민이 실제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의하면 직장 생활이 영성과 관계 없나요? 있거든요. 결혼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영성과 관계가 있는 거라고요.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생활 영성의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현대인의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책 속의 내용 목차를 보면 그래요. 일의 영성, 결혼에 대한 삶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시간 뭐 영성 훈련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나는 두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떼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최소한 하루라도 뚝 떼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꽉 막힌 그 공간 속에 들어가면 숨 막혀버리는 것처럼 좀 숨을 터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간 좀 떼셔요. 아무리 바빠도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숨 좀 확 쉴 수 있는 좀 휴식 공간이 어디가 됐든 간에 좀 그 공간을 찾아서 보세요. 이 두 가지로 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훈련 그게 바로 생활 영성이 아닐까.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게 힘들면 지금 있는 시간 속에서 출근 한 10분 전에 일찍 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10분 동안 하나님 생각하거나 내 인생 생각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공간 찾기 힘들면 아무도 없는 화장실 제일 쉽잖아요.
2: 힐링 스팟
1: 쉬운 거 네. 그게 아마 생활 영성이 아닐까.
3: 네.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만 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성이라는 게 이렇게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딴 길로 갈 수도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예, 엉뚱하게 네. 목사 되라는 거 아니거든요.
3: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희가 목사님들 이렇게 다 질문을 먼저 드려요. 준비된 질문을 드리는데

0: 궁금한 것도 생기잖아요. 네네. 뭔가 좀 올포원에서 할 수 있는 돌발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출연자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실 텐데 아까 리딩할 때도 안 했는데 자 바로 좀 전달을 해주시죠. 누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어느 분께?
1: 아 저에게? 네.
2: 목사님들.
0: 목사님들 이거 뭐지? 예, 하시는데
1: 너무 궁금한데. 네. 네.
0: 집사님도 제가 처음 보시기 때문에.
1: 네. 지금 네. 깜짝 놀랐어요. 뭐죠? 네. 돌발 질문 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의 삶에는 치유도 포함되나요? 목사님들도 귀신이나 병을 쫓아 누군가를 치유하신 적이 있으신지 너무나 간절히 기적을 바라는 성도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예, 질문이 이렇게 돌발 네. 질문 드립니다.
3: 당연히 치유가 있죠. 왜냐하면 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도 받지 않은 친구가 우리 학생부 인도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100여 명 1박 2일 코스로 수련회 갔다가 춘천에 가면 중도를 하고 있는데 배 타고 가야 했어요. 그전에는. 지금은 뭐 그냥 다리가 나서 가지만 우리끼리 갔거든요. 친구 중에 하나가 개 예배 듣다가 말고 거품 터지고 한 2시간 정도 예배당에서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부를 수도 없고 거기는 병원도 없고 뭐 약국도 없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함께 뜨겁게 기도하니까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정신 나왔고 원인은 뭐였는지 잘 몰랐는데 여하튼 그 아이가 그 전에도 몇 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2년도 못 돼서 이런 사건들을 저는 부분의 경험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 키워가면서도 2-3일씩 병원에 가도 낫지 않던 아이가 안수기도 해서 낫기도 하고 하는 체험들이 있었으니까요. 41년 목회하면서 뭐 정확히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교인들도 있고요. 물론 내가 안수 꼭 해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평생 알았던 병을 나았습니다 하고 와서 고백하는 교인들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꼭 목사나 혹은 수도사들에게만 고유하게 준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낫기도 하고 뭐 못 낫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는 확신하니까요. 만일 교인 중에 기도 받으러 온다 그러면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체험을 하고 뭐 거의 한 2-3년 동안은 뭐 미친 듯이 그냥 치유와 뭐 귀신 쫓아내는 자리 뭐 이런 거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발견한 거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사실 여기 CC 대표 계시지만 대학 다니면서 CC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쪽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떼서 보게 됐죠. 뭐 한동안은 아예 그냥 발을 끊었죠. 그 치유에 대하여. 그러다가 유학 가서 영성신학 다시 공부하면서 아니 이쪽도 내가 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구나. 될 수 있는 대로 균형을 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4: 저도 한 40년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교회를 개척한 24년인데 24년 동안만 우선 보더라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셨던 순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떻게 뭐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에 혹이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애가 이제 과연 태어났을 때 스스로 숨을 쉴 것인가에 대한 의사들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기도했죠. 이제 나왔는데 애가 스스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숨을 쉬는

0: 얘가 지금 과연 조금 크면은 이제 절개해서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임신해서 그 아이가 그 심장에 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원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름을 강혁이라고 바꿔요. 혁이 이제 전신갑주혁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책임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사히 또 걔를 살리셨어요. 근데 얘가 좀 커가는 과정에서 한 두세 살쯤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회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오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다섯 살인데, 얘가 또 이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성조수증으로. 그 엄마가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내가, 나 기도한다. 기도 안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안수 기도하고는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안 하는 건 아닌데, 제 자신의 안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손 봐도 그냥 보통 손에 불쌍해. 그렇지만 뭐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아, 나 못해, 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기도를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거꾸로 벌어진 거예요. 두세 달에 한 번 병원 가고 교회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심각하게 안 생각했는데 그 집사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매주 예배가 끝나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도 안 가요.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늦게 나왔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 간다고. 그때부터 제가 좀 심각하기 시작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교회 이제 산모들이나 영유아 부모들이 슬그머니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때는 예배 전에 10시 55분부터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기도 시간을 놓고 앞에 앞좌석에 전부 앉혀놓고 전부 안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저기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지체들이나 또 나이든 처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출장 뷔페처럼 아기의 일실 뭐 이렇게 유치부 일실 일실 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뭐는 단편적인 예지만 그런 경험들을 너무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 암이 발병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제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하종환 목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 기도를 같이 하는 이유가, 그게 저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러니까 낫고 안 낫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단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치유의 역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뭐 동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뭐 저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법,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해가지고 2분법, 성경은 하나거든요. 하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던 간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이 건강해지 면은 육도 저는 상대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래서 나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내적 치유니 그런 거를 지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다들 또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치유라는 것 자체가 꼭 육체적으로 금연을 보다는 영적인 영역에서 나음이라는 게 육적인 영역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새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살짝 목사님들 당황시켜드린 거는 조금 죄송하지만 역시 영성의 깊이가 남다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영적인 그 질문을 실전편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누구보다 이렇게 영성이 깊어진 훈련에도 조예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3: 네, 요즘 같은 좀 더 이렇게 물질화되고 그런 이런 세상에서는 영생은 좀 관심이 많은데 영성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0: 제가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뛰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종교는 싫다. 그렇지만 영성은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그게 영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근데 영성을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고 굉장하고 다 영성을 강조하면 목회자가 돼야 되고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간략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저는 아내한테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가 그랬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진짜 사랑스러워서 오늘은 내가 뭘로 좀 기뻐해주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게 저는 바로 영의 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랑의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을 찾아서 사는 게 그 정도로 좋은 건데 한번 백을 잡아보면서 그걸 시도해 보십시오.
1: 네.
0: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 예.
2: 저는 이거 벌칙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쓰는 매우 중요한 수련 방법이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라는 것은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내놓으면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오랜 시간 동안의 죄, 욕망, 막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 하나씩 하나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 수련을 제가 지금 한 14년 정도를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각 20분씩 매일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욕망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달리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존재. 옛날에는 아유 견딜 수 없어 반드시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걸 스탑할 수 있는 내면적 근육과 강건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침묵 기도를 좀 검문하고 싶어요. 욕망이라는 이 열차를 탄 존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3: 영성훈련이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종교인이 돼야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갈망과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여전히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부자 돼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유명 인기인이 돼야 된다는 이게 그러니까 영 성경의 본질적인 얘기하고는 좀 반대로 나가 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왜 내가 돈에 그렇게 매달리느냐? 왜 인기에 매달리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 그리고 돌아보는 마음, 생각 이거를 품는 것부터 영성훈련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하 목사님 침묵기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바로 헨리 나우엔이 세 가지 단계에 설명을 했어요. 이게 사막의 교부들에게 주었던 건데 헨리나 웨인슨 책의 제목이 바로 The Way of the Heart,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고독훈련, 그부터 시작해. 뭐 딴 거 뭐 어디 할 거 없이 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봐. 입 좀 다물어. 자꾸 떠들지 말고. 셋째, 그리고 비로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불길이, 욕망이 혹은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 그게 영성훈련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1: 네. 세상의 물은 그것도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진짜 생명의 물이라고 우리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0: 통해서 진짜 그런 생명의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 같이 영성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발돋움하기로 하면서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1: 영성은 잘하고 영생은 가까이
2: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0: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짧디 짧은 이 계절,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가을이죠. 이왕이면 이 자연이 주는 그 풍경들을 마음껏 느끼고 또 누릴 수 있는 곳에 가서 눈과 귀와 또 내 마음까지 좀 편하게 쉬게 해주는 시간 챙겨보는 것도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약간의 시간이 생기면 뭐 산으로, 들로, 뭐 수목원으로, 바다로 가는 걸 텐데, 이게 좀 여의치가 않다 싶다면, 그렇다면 눈과 귀가 편해지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좋아하는 꽃이나 식물을 찬찬히 본다거나, 뭐 좋아하는 사진 보는 거, 이것도 괜찮죠. 또 초록색이 많은, 초록 풍경이 많은 곳을 걷는다거나, 해질 무렵 하늘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눈을 편안하게 만드는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고요. TV나 유튜브를 끄고 잠시나마 조용한 공간에 머무는 거, 또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거, 또 백색 소음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귀를 편하게 쉬게 하는 좋은 소리라고 해요. 자, 오늘 이런 방법들 좀 쓰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또 마음까지 즐겁고 편안해지는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9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조수아의 나무 아래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최민경님, 눈과 귀가 호강하는 곳, 그곳은 바로 샬롬 CCM이라고 또 간지럽게 또 옆구리 쿡쿡 찔러 주셨는데, 눈은 잘 모르겠고요. 귀가 호강하는 곳,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윤호님도 요즘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낮에도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낮 산책 예약하며 오늘 귀한 하루 주신 그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샬시에서 귀호강 할게요 라고 역시 와주셨습니다. 고막 친구 좀 분주하고 바쁜 분들 많은데 귀는 저희가 조금 호강할 수 있게끔 오늘도 좋은 곡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그 조금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침 가을 새벽에 요 감성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사 근처를 좀 걸었거든요. 와, 근데 바람이 오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가을 바람이 오, 약간 그냥 무방비로 맞고 있으면 저 오늘 약간 그 반소매 셔츠에 긴 바지를 입었는데 약간 그 닭살? 가만히 있으면 조금 선선을 넘어 쌀쌀 느낌까지 나는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가을 느낌이 납니다, 진짜. 우리 김영수님도 완전 가을가을한 아침이에요. 출근길에 출첵 남기셨고. 그러니까요. 가을이에요. 바람이 오늘 조금 강하게 분다. 가을바람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난초님도 오늘 좋은 음악 많이 듣고 싶은 가을 아침이네요. 행복하세요 다들 남기셨고. 주일 오후에 동물원 다녀왔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지나가다 보이는 이런 꽃들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고요. 사진 찍는 그런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라고. 그리고 이런 또 자연 풍경에 내 마음이 이입이 되는 그게 좋은 거죠. 더불어서 그 자연 삼라만상에 깃든 또 우리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좀 어떤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뭔지 좀 바람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바람소리 바쁘게 돌아가는 아침 풍경 또 분주한 일상의 소리가 펼쳐지고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 막 좀 바쁘고 분주한 시간 지나고 잠깐 여유 생길 때 앞서 말씀드린 눈과 귀가 편안해지는 풍경 또 그런 소리를 찾아서 잠깐 짬을 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이건 유료지만 무료 레인보우로 많이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사연 참여는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풍경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뭐 다 좋습니다. 편하게 신청곡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홍순관 이 세상은 요란하나.

제이레빗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었고요. 김영미의 지나갈 것이다. 홍순관 이 세상은 요란하나. 가을 느낌 물씬 나는 곡으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윤희님도 바람이 솔솔 완연한 가을인 듯합니다. 윤주와 연우 학교 잘 다녀오렴 응원해주세요 라고 남기셨고 윤주 연우 화이팅. 오늘 이제 수요일이다. 오늘하고 목요일 금요일만 가면 이제 또 주말 오니까 화이팅. 우리 영수님은 버스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걸어갑니다. 아 가을바람에 약간 샤워하는 기분이에요. 뽀송뽀송한 그쵸. 습도가 지금 좀 낮아서 굉장히 쾌적해요. 예. 이 바람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희 방송사 앞에 S본부 있잖아요. 거기에 태극기랑 걸려있는데 아 태극기가 바람에 마구 펄럭입니다. 예. 자작나무님 가을 정말 너무 좋은 계절이죠. 우리 딸의 이름이 가을입니다. 우리 딸의 계절이네 라고 아 이름 너무 잘 지으셨다. 가을 예쁘다. 사실 이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좀 예쁜 이름 짓고 싶잖아요. 후보에 많이 올려놓고 막 고민을 하는데 가을은 야 너무 괜찮다. 점점 더 특별해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가을. 그러니까 계절이 이름인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살면서 만났던 친구 봄이란 이름 가진 친구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가을도 너무 예쁘고 가을이는 혹시 그 본인 이름에 좀 만족하는 편일까요? 애정이 있대요.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저도 그 딸 이름 지을 때 이제 막 약간 들떠서 여러 이름들 막 후보군에 올려놨죠. 근데 제가 약간 꽂혔던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던 그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한석규, 심은하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극 중에 나오는 심은하 배우의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림이었어요. 다림. 그래서 한석규 씨가 다림아, 다림아 뭐 이렇게 딱 부르는데 그게 너무 정겹게 느껴져서 아 다림, 다림 좋다. 에. 다림도 후보에 올려놓고 그리고 저는 그 림자 들어간 이름이 이쁘더라고요. 수플림 해가지고 작은 숲이 됐으면 좋겠다. 소림. 예, 그 다림, 소림 뭐 이런 이름을 예, 생각하고 물망에도 올려놨었는데 결국 이제 지음으로 예, 아기 엄마랑 합의를 봤습니다. 예. 다림으로 하면 친구들이 다림이라고 놀리면 어떻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자기 이름에 어떤 그 애정이 생길 때 되면은 아 이름 너무 예쁘죠. 가을이 아. 아 푸른바다님 우리 손녀딸 이름 오새봄입니다. 봄이구나. 아 새봄 그냥 봄도 아니야 새봄이야. 아 그래요. 아 8324번으로 같이 있을 때 사연 소개되면 너무 행복할 듯 싶습니다. 백승하 생일 축하한다. 6학년 마지막 잘 보내자 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이제 승하 학교 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6학년 2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아, 잘 보냈으면 좋겠네. 예. 승아 화이팅. 우리 성미짱님께서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오늘부터 진짜 7살 되는 박진언. 진언이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해. 예쁜 마음에 선하고 좋은 것 가득 담아서 좋은 향기 내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가자. 사랑한다. 라고 우리 진원. 진원아 축하해. 예, 유치원 잘 다녀오고. 아, 혹시 자녀나 뭐 손주 중에 계절로 이름 지어진 친구 있나요? 혹시? 아, 새봄이도 나왔고. 아, 다림은 다림이. 예꼬켈리님. 소림은 소림사 같다. 그렇지. 또 초딩 때 놀린다. 이렇게 소림사라고 놀려요. 예. 아. 아, 심은아 씨는 마지막 선배 다슬이죠. 그죠. 다슬이란 이름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세련된 이름이었어요. 다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다슬. 다림, 다슬. 아. 권호경의 이 곡 전할게요. 내용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이전의 난.

김범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었고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의 은혜 안에 그리고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이전에 난 권오경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까부리서님 왔어요 왔어요 가을이 왔어요 라고 예, 구수하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훈디 소림으로 딸 이름 안 했죠? 왠지 소림으로 하면 민머리에 점 찍어야 할 것 같은 점점점이라고. 아 그렇지 소림사 하면은 저 어릴 때도 소림사 영화가 엄청 그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국 영화 아, 소림사 막 달려나고 예. 무슨 어디 무슨 테스트를 통과해야 또 막 성장하고 막 그런 영화 있었어요. 아 이제 옛날 생각나네. 빡빡 팔을 하니 깎은 그 민머리에다가 이렇게 점 찍고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크리링이라는 또 캐릭터 때문에 예, 점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성실매님 저희 딸 이름 신봄이에요. 아 봄 봄은 주로 이제 여아들 예, 딸 이름으로 많이 짓죠. 봄 아 봄아 또 외자라 더 좀 멋있어. 예. 그 외자 이름 가진 친구들이 좀 부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신봄. 아. 플루트님은 훈디 전 겨울연가에서 배용준 씨에게 빠져 있었는데 아, 윤삼아 아 우리 전 국민이 뭐 배용준 아리를 했죠. 용준 아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아, 겨울연가는 진짜 신드롬급으로 뭐 열광했었던. 아,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띄엄띄엄 봐서 잘 몰라요. 바람머리, 아무튼 목도리. 아, 유행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윤삼아. 마침 큰아이의 이름 끝자가 형이거든요. 형으로 끝났는데 극중 배용준 씨 이름이 민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이름은 설마 진짜 민형이에요? 라고 와... 대박. 그러니까 팬 배용준의 어떤 팬심이 담긴 이름인 거예요. 영향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야 재밌다. 작명에 얽힌 비하인드. 그 둘째 아들은 그래서 민형이는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야 이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요.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어떤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고민 고민하면서 짓잖아요. 네. 그래요. 아. 0005번님은 저는 훈디 딸 이름이랑 너무나 유사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한 네다섯 명은 돌아봐서 저 어렸을 때 개명해달라고 엄청 투쟁했지만 결국 실패. 아, 지음이랑 비슷한 이름 하지만 흔한 지은이신가 보다. 지은 그죠? 지은아 그럼 다 돌아보고. 예. 아니면 지금 지영도 있어요. 지영. 예. 지영도 한때 굉장히 많이 이름 지었어요. 지영아 하면 뭐 다 한 10명 중에 2명은 지영이었고. 지연도 있네. 지연도 있고. 아. 지은 씨일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그 본인 이름에 대해서 어떤 그 애정이 있죠. 많이 불려오고 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 예. 아, 재밌다. 우리 오직 주님과 함께님은 훈디 저희 손자 손녀 이름은 황태양, 황별, 황우주. 야 이름이 태양, 별, 우주예요. 굉장히 그 유니버스 어. 스케일이 큽니다. 태양과 별과 우주. 태양계네 태양계 진짜. 아 멋지다. 성실매님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20년 이상 재직하다 보니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과 즐겁게 시간 보냈던 지난날이 떠오르네요. 더욱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이 또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의 파란 하늘이 너무 예뻐서 제자들의 얼굴이

막 예, 떠오릅니다. 다들 잘 지내겠죠? 아래는 제 기억에 남는 우리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하시면서 설명문, 주관식, 주의종, 도레미 이런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다고요, 진짜? 아, 이거 약간 MSG 느낌도 좀 나는데. 이름이 명문이에요. 성이 또 공교롭게 설씨야? 설명문? 야, 이거는 놀림 많이 받았겠는데, 설명문. 예. 이건 더, 주관식. 관식이는 있어요, 진짜. 제 사랑하는 동생 중에 한 명도 관식이가 있거든요, 김관식. 아, 근데 주관식은 이거는, 야, 이거는 약간 의도가 있는데, 부모님이. 주관식. 아, 주관식은 아마 개명하지 않았을까? 예. 아, 그, 10대 때가 고비입니다. 10대 때 친구들이 놀릴 때가 약간 고비인데, 관식이는 많은데 주랑 합쳐진 주관식, 아, 주의종. 아, 의종아. 아, 그래요. 주의 종. 이거는 정말 너는 주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종이 되어야 돼. 아, 그런 의미로 지신 걸까? 예. 도레미는 너무 귀엽다, 도레미. 레미야. 예, 레미. 레미는 왠지 있을 것 같고. 예. 아, 야. 20년 이상 재직하신 우리 현직 초등 쌤. 20년 동안 만난 수많은 제자들 중에, 아,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네요. 아, 4인방. 설명문, 주관식, 주의종, 도레미. 와, 너무 재밌다. 예. 제가 아는 삼형제 이름은 태양, 혜성, 유성이에요. 클레란스님. 네. 우리 딸 지현이. 지현이도 이름 많더라고요. CBS PD 중에도 이지현 PD가 있어서 우참이라고. 이지현. 중성적인 이름이죠. 지현. 그리고, 아, 이름은 사실 우리 0005번님도 약간 흔한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흔한 이름의 끝판왕은 접니다. 예, 정훈. 78년생. 남자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장명된 이름이 정훈이래요. 예. 진짜 흔하디 흔한. 예. 넘치고 넘친 이름이 정훈이에요. 예. 우리 혜영, 혜영 착한, 혜영도 흔하지 않나? 혜영? 아, 혜영 착한. 우리 너무나 흔한 이름의 조합입니다. 우리 제작진은. 예.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딸, 아들, 시온 대로우입니다. 라고 시온의 대로님. 듣기만 하다 출첵해요라고. 아, 이건 못 참지. 시온의 대로. 크, 이름 너무 멋있다. 예. 아, 이름에 얽힌 여러 에피소드들. 예. 재밌네요, 진짜. 예. 아, 설명문이, 예, 아, 주관식과 함께 오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오벳의 이 곡을 같이 나눌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피님께서 제 아들 이름은 임창록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 너무 멋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래서 창록. 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면서 예 정성 들여 지은 멋진 이름이네요. 창록. 예 창록. 몇 살일지 모르겠네. 자, 1부 마지막 곡 심삼종 연주곡이죠.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2부에서 뵙죠.

호연 피처링 김시원 내게로 오라였고요. 오벳 수고하고 무거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언제나 해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없어질 것들로 안절부절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골라내게 하소서. 정말 나의 영혼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멀리 볼 수 없으나 주님은 보실 수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빛과 소금, 나를 인도하소서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려요. 이름에 얽힌 사연이 1부에 이어서 계속 오고 있네요. 0815번 접니다. 그 흔한 이름 지영, 거기에 성 설마 김씨? 맞아요. 김씨입니다. 한 반에 3명까지 있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큰 지형, 작은 지형 이렇게 불렸어요. 라고 남기셨고. 예. 이거 뭔지 알죠? 지금 CBS에 정훈이 3명이나 있습니다. 예. 뭐 제작국에도 정훈이, 전 송정훈이고 김정훈이 있고 보도국에 또 김정훈이 있고 노컷뉴스에도 송정훈이 있어서 예. 저희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치, 뭐 이렇게 지형 A, 지형 B 이렇게 부르거나 특징 살려서 큰 지형, 작은 지형 뭐 이렇게 부르고, 예, 네, 그죠? 데이비드님, 저는 성이 두 글자예요.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 엄청 신기하게 생각해서 놀리기도 했고, 제가 군대 들어가서 관등성명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뭐 이제는 누구나 잘 기억하는 이름이 됐지만 저는 남궁일곤입니다. 이름 처음 공개하네요. 라고. 아, 우리 닉네임 데이비드님. 남궁일곤. 약간 그러니까 이름이 외자도 멋있지만 성이 이렇게 두 글자인 그 친구들도 되게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같은 반 친구가 남궁민이었어요. 남궁민이랑 같은 동창입니다. 이름이 민이었어요. 성은 두 글자고 남궁, 이름은 민. 예. 처음에 애들 국민아, 국민아 이렇게 불렀는데 나 민이거든 이라고 예, 했던 남궁민. 남궁일곤님. 야, 남궁씨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죠? 남궁. 또 뭐 제갈씨도 있어요. 제갈. 제갈씨 있고, 그리고 우리 CCM 사역자 중에서 동방, 동방 현주씨 있잖아요. 동방. 동방도 있고 또 뭐 있지? 또 아, 있는데 선우 씨도 있습니다. 선우. 용, 선우 용녀. 예, 선우 씨가 있어요. 아, 이게 두 글자 성도 되게 특별합니다. 예. 아, 관등성명. 이병, 남, 궁, 일, 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병, 남, 궁, 일, 곤. 이렇게 하셨을까? 예. 아무튼, 또 이름을 밝혀주신 데이비드님, 감사드립니다. 닉네임 햇살님. 가을가을해진 날씨에 옷장 앞에서 내가 작년 이때쯤 뭘 입었더라 한참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냥 반팔 입고 출근했습니다. 옷은 옷장에 많아 보이는데 왜 입을 만한 건 항상 없는 건지라고. 지금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런 간절기. 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낮의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좀 짧은 옷들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추석 때도 막 덥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지켜보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팀 루걸십,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이경미가 부른 기쁜 날 들었고요. 앞서 마르지 않는 샘,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팀룩 월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JH리님도 베란다 문 열고 기분 좋은 가을바람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첵 하트 남기셨고, 유해피봄님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었잖아요. 그 주장이었던 김은정 선수가 동료 선수인 김영미 선수를 향해 외치던 영미! 저도 한동안 유명해졌네요. 한 교실에 3명이 있었거든요. 보고 싶다 친구야. 김영미, 박영미, 그리고 저 유영미까지. 아, 영미 삼총사네. 오늘 직장 교육이 있어서 고양시로 가고 있는 중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길. 예. 아, 사연 주셨는데. 그쵸. 영미 기억난다. 우리 팀킴. 아, 일본과 정말 명승부를 펼쳤던 컬링이란 종목의 매력이 폭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빠질 수 있었던 2018년 동계올림픽. 야, 그쵸. 영미! 하면서. 기억나네요. 지금도 팀킴은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예. 유해피봄님, 예. 사연 고맙습니다. 연평안 피처링 장근희의 주의 은혜, 그리고 달빛마을 주 없이 살 수 없네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해마다 9월 첫 주일이면 프랑스 남부 세벤 산자락의 작은 마을 마스 수베랑에는 만 명 넘는 개신교인이 모입니다. 지붕도 강대상도 없는 들판에서 그들은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광야 예배를 드립니다. 1685년 루이 14세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던 낭트 칙령을 폐지하자 프랑스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에겐 예배 자체가 범죄가 됐습니다. 목사는 추방되거나 처형됐고 남자는 갤리선의 노예로 여자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국경을 넘은 이가 수십만 명이었고 남은 이들은 숲과 골짜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그 100년을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1911년부터 그 전통을 따라 해마다 들판에 모여 광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성막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오늘, 내가 선 그 자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조수연,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고요. 김도현의 돌베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조이미숙이님께서 저 프랑스 위그노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을 봤는데요. 와, 너무 좋았습니다. 광해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훈디에게도 꼭 추천 강추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좋은 정보, 제보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오늘 내가 선 그 자리가 또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님께서 저희 아들의 39번째 생일입니다. 아들아, 진심 생일 축하해, 엄마가. 아, 우리 아드님의 39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성훈님은 훈디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오는 오늘 저희 부부 결혼 20주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수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더불어 함께 교회 환대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샬롬 하셔요. 안녕.

곡을 다시 한번 같은 부분을 부를 텐데 전 이게 예배의 신비인 것 같아요. 이 예배 안에 이 두 가지 포스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고 내가 안아야 하는 누군가가 이곳에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눈빛을 좀 이상하게 는데 다운로드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 그 눈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비가 이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향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앞에 부분을 부를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뒤를 부를 때는 옆에 분을 향해 그 눈빛을 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9

아버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주 앞에 가겠다 다짐했던 시간들, 주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지만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주님 마음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최승태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모습 이대로. 박신화 콰이어의 성가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큰 믿음이 없다고 주님 앞에 토로할 때 그저 믿고 구하라는 그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이현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천시립합창단의 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과 임현모 정영순의 찬양 375장 찬송 나는 갈 길 모르니 이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박운성님께서 옹기장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엄정행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나의 죄를 정케하사 곽신형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조 멋쟁이님, 주여 매일매일 기쁘게 살게 하소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영근님, 또 황동현님, 임환식님께서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면서 문자 또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 주셨고요. 보라미님, 함께하는 모든 분들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혜숙님께서는 오늘은 효녀 딸내미 웨딩드레스 결정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 해서 갑니다. 밤새 잠이 안 와 꼴딱 샜네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일생에 한 번 입는 드레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따님 진짜 효녀시네요. 어머님 참 많이 설레셨나 봅니다.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행복한 시간 따님과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앙빵님께서는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예배당에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러 갔던 게 언제였었는지도 모를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새벽기도에 갑니다. 잠 한숨 이루지 못한 날 예배당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앙빵님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말씀이네요. 주님께서 앙빵님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님께서는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인증 보내주셨네요. 조영은님, 새해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복땡이님,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8733번, 딸아이 태권도 겨루기 시합이 있어서 김천 가는 중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가는 이 길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늘 땀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는 딸 응원합니다. 다치지 말고 자신의 기량 마음껏 펼치길 기도합니다. 저 또한 안전운전 주유하는 와중에 문자 보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부모님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죠? 열심히 운동하는 딸,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찬양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이진아의 찬양이네요. 시편 17편 나를 눈동자 같이 보내드리고요. 황유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곡을 최영택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피처링 민호기, 박홍식, 이길, 윤현슬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치유의 하나님, 세상에 찢기고 물든 연약한 이 몸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교우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

0: 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크룩스의 찬양 나는 비록 약하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이계영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8985번께서 청해 주신 곡 함께합니다. 아들 장은석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취업 준비 중이라고 좋은 일자리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응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구현무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9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오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안으로 돈과 물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쌓아두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불안한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우상에게 간절히 빌고 절함으로써 애군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진 태양신을 추종하며 자신을 신의 아들, 후계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거나 신성시했던 열 가지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태양 그리고 각 집안의 마다들을 재앙으로 내리셨지만 바로 왕은 끝까지 자신이 믿던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께 대적해 보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헛된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우상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게 된 재앙은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 행위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만사형통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떠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주를 앙모하는 자 김요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횃불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만다로 엄마님, 걸으면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아이디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웃음꽃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 이수원님께서는 그동안 어금니 4개 발치하고 뼈 이식 수술로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힘들었는데 임플란트 마무리하러 갑니다. 이제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셨어요. 어머나 수고하셨네요. 그 과정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맛있는 음식 드시게 되겠네요. 늘시원님 오늘도 주 안에서 제일 예쁜 하루 보내볼게요. 이 말 참 좋네요. 하루 보내면서 우리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 선택한다면 더없이 예쁜 하루 주 안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상 딸기님께서는 어제 운전하시면서 정말 힘드셨나 봐요. 아니 운전 매너가 지나친 사람 한둘도 아니고 몇 명이나 되어서 속상했어요 하고 보내셨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하시면서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선댕이님 꿀모닝입니다. 저는 찬송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마리님께서 오늘 원례 회의로 모일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의논되어지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진영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안성진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미영 집사님 신청하신 김상훈과 나트륨의 고물심장 함께하죠.

콩을 삶는 냄새는 지금도 가끔 엄마의 새벽을 떠올리게 한다. 식당 문을 닫고 돌아오면 이미 자정이 넘었을 텐데 그 시간에 콩을 불리고 메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지만 얼마나 힘든 새벽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엄마의 새벽은 내가 자는 동안 끓고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그냥 하셨다. 그것이 엄마가 집밥에 마지막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봉태규의 사랑을 쓰려거든 콩으로 쓰세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지도

언제나 바라봐도 카펠라 합창단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590번. 오늘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신 지 8년 되는 날입니다. 남동생과 저에게 커다란 산처럼 단단한 빙벽처럼 버텨주시던 어머니 이봉남 권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계시는 게 50여일 됩니다. 늘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하나님의 귀한 딸.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어찌할지 어떤 꽃을 살지 알려주시던 엄마가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이라고 태산은 어머 험곡의 가도를 적어주셨는데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옛날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젊은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대사를 하던 게 가슴에 참 남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 건강 되찾으시고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0: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조이포유 저녁자 방송에서 스태핑님 청해주신 곡 함께합니다. 하늘소리 콰이어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한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주니님께서 신청하신 주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순 우리말 가운데 허우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서운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그냥 슬프다거나 외롭다는 말보다 조금 더 아련한 마음 한쪽에 빈 바람이 지나가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허우룩해지는 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밤에는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것보다 주님, 제 마음이 조금 허전합니다 하고 짧은 기도 하는 것 어떨까요? 세상 어떤 위로보다 빈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겠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머십의 찬양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오늘은 바람이 폭풍까지는 아니지만 꽤 뭔가 이렇게 흔들고 지나가는 거기에 같이 떠밀려서

갈것 같은 그런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오프닝으로 여러분께 살짝 말을 걸어보면서 이렇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그 조금 빈 듯한 그 마음을 채워줄 거예요. 라고 말 걸고 싶었습니다. 허우룩하다라는 이 표현. 새삼스럽게 가을에 왠지 가을 타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손영지가 부른 마음이 상한 자를, 또 안성진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앞서 찬송가 전해드렸는데,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촉촉하게 단비 같은 그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찬송가 들으니

참 좋아요. 오늘 뭐 오늘뿐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뭐 최고잖아요.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하늘 풍경도 정말 예쁘고 그래서 낮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냥 이대로 어디 소풍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출근할 때도 너무 하늘 풍경도 예쁘고 바람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가는 길에 그냥 회사에 놀러 간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출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러브레터님도 낮에는 하늘 바라보기 무슨 그림일까? 또 밤에는 밤 공기가 달고 맛있어서 CCN 캠프 들으며 산책하기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산책하면서 밤바람, 가을바람의 여유를 살짝 이제는 좀 추워요. 긴 소매 옷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뜻밖의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그런 뉴스나 또 사연들이나 아픔들이나 역시 우리 외면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날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들도 주님께서 돌보시기를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누님 신청하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기프티드 한 밤의 프레이즈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유누님 이름을 제가 3일 연속 불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또 5859님께서 신청하신 수요일 방송 잘 듣습니다. 시와 그림 항해자 남겨주셨는데 오늘 왠지 바람 느끼면서 시와 그림 항해자 좋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또 역시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써주시며 Turn Your Eyes Upon Jesus 로렌 데이글의 찬양 듣고 싶다고 해외 CCM도 써주셨는데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게이더 보컬 밴드의 이 묵직한 저음과 함께하는 You've Got a Friend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You've got a friend, 게이더 보컬 밴드 그리고 로렌 데이글의 정말 오늘 딱 그 가을 분위기였죠. Turn your eyes upon Jesus 함께 하셨습니다. 시와 그림 항해자도 들어보셨고요.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아, 가을 이야기가 많네요. 하이디 8529님은 요즘 이불도 잘 덮고 잔다고 더위가 며칠 전이었는데 말이죠. 주님의 때가 있는 것 같다고 오늘 그림자님은 저 이거 퀴즈 아는데 그 퀴즈 넌센스 퀴즈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바람이 제일 귀엽게 부는 도시가 있대요. 아시나요? 바람이 그렇게 귀엽게 분다고 그래서 궁금하죠? 네. 궁금하시죠? 말씀드리지 말아야지. 찬양 들려드리는 사이에 어머 맞추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스 밴드도 이만큼 귀엽게 이 곡을 불렀어요. 진짜 맨 마지막에 웃음소리 진짜 귀여워요. 바람이 불 때마다 뭐 퀴즈 진행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그림자님 덕분에 요거 살짝 한번 기다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도시 어디일까요?

바람이 분당? 어떻게 판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맞아요. 아, 그냥 좀, 재밌자고 한 건데.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어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스밴드의 바람이 불 때마다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아마 딸 키우시는 분들은 쉽게 맞추셨을 것 같은데, 우리 딸들이 귀여운 그 뭐뭐 할 때 뭐에 땅 이렇게 하는 거 분낭 이렇게 아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지만 그 아니 정답을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캠프는 선물이 곳간이 풍성한 곳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또 해서 잠도 다 깨시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일곱 분 당첨이 되셨는데요. 자, 먼저 하늘바다님께 오늘은 그러면 모바일 쿠폰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모바일 쿠폰으로 날이 좀 서늘해졌으니까 좀 비타민C 많이 들어가 있는 차 종류로 제가 2부쯤에 보내드릴게요. 분당 우리 언니 사는 곳이에요. 넌센스 퀴즈 덕에 잠이 달아났어요. 정답 맞으셨고요. 예소랑 지기님 분당 분당 크크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또 송미영님

그래도 덕분에 재미있게 바람 부는 오늘 9월 9일. 9월 9일이 오늘 또 무슨 날이라고 아까 또 보니까 그 재미있게 또 방송 진행하는 그 내용도 좀 보면서 우리 막내 아나운서가 재미있는데 싶었는데 갑자기 CCN 캠프에서도 이렇게 9월 9일 재미있는 이벤트를 해본 것 같아요. 팀로거십 줄을 차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 찬양인데요. 자, 이 곡은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9245님께서 밤이 많이 시원해졌어요. 약속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찬양 신청합니다. 줄을 차는 모든 자들이 팀로거시 부탁드려요. 9245님께도 모바일 쿠폰 같이 보내드릴게요. 좋으시죠? 줄을 차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힘로워십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셨고요. 자, 뜻밖의 깜짝 퀴즈로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참 좋네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선물도 드리고 신청곡도 바로바로 배송해 드리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 4월의 당근 바람이라는 곡이 1부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중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개혁, 어린아이 신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가 가끔 보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자신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말하지만 대부분 여유가 없거나 편협한 부분이 있거나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의 말이 어때요? 누군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나요? 주로 보채고 칭얼거리고 무의미하고 자기 생각만 내뱉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린아이 신자의 첫 번째는 뭐예요? 말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

아니고 보채고 칭얼거리고 자기 생각만 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의 깨달음은 지혜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수준이 낮습니다. 자기는 똑똑하게 깨달은 걸 말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어린아이가 성도가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듭니다.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어쩌면 그 성도가 나이 많거나 교회 직분이 있거나 교회에 오래 다녀서 그분에게 뭐라고 하진 못하지만 늘 불편하고 버거운 존재입니다. 그 생각이 어린아이 성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랍니다.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사탕 하나만 잃어버려도 온 지구를 잃어버린 듯 떠들고 우러대고 칭얼댑니다. 사탕이 뭐 그리 대수라고 어린아이는 대단한 걸 잃은 듯 행동합니다. 자기가 조금 서운하고 아쉬운 게 있으면요, 그걸 이리저리 과장해서 옮겨대고 자기 이해를 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잠잠히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못 되거든요. 사실 목회는 이런 성도들을 다 품어내야 합니다. 컨디션도 좋고 은혜로운 잘 품어낼 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가 그런 힘들 때도 있지요. 목회자가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른아이 성도들이 툭 하고 내뱉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설교단에서 그 성도를 보며 때로 마음으로 싸우며 설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하는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40여 년이 됩니다. 오래된 교회, 오래된 성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와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아세요? 때로는 그걸 다 품어내고 모른 척하고 그 강단에서 그 성도를 보며 외쳐야 하는 그 버거운 목회자의 심정을 말입니다. 어린아이 신자 도저히 모를 겁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송축해 내용 호언이라는 우리말 가사 10,000 Reasons Matt Redmond의 라이브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곡은 신혜숙님께서 제가 1부에 분당 때문에 좀 놀랐었는데 아당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당? 아당이라는 도시도 있었나? 이러고 보면서

아당 김정원님 공연 보고 끝나고 나오는 길에 걸어가면서 만 가지 이유 신청곡. 그 전 아당만 보여가지고 순간 많이 놀랐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네,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 함께하는 저희 CBS 공연이죠. 예. 그 공연도 열심히 또 누리시고 잘하셨어요. 또 새날 김보름님도 만 가지 이유 듣고 싶었는데 라고 하셔서 함께 잘 들으셨나요? 전해드렸습니다. 자, 2부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또 집중하면서 함께 할게요. 박재용님, 이렇게 저희 깜짝 퀴즈 진행할 때 살짝 아, 나도 한국에 있었으면 모바일 쿠폰 받았을 텐데 하실 것 같아요. 한국은 완연한 가을 날씨군요. 여기 오스틴은 아직 좀 덥습니다. 어서 시원해지면 좋겠어요 하고 멀리에서 또 오늘도 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자, 하하호호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오늘 아버지 심장 판막시술 잘 마치셨고 현재 중환자실로 이동하셔서 경과를 지켜보며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후유증 없기를 계속 기도 부탁드려요. 시술 중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힘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청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9154님, 섬교회 누수로 벽 전체를 세라믹 판넬로 싸는 작업을 했는데 종탑 높이라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함께 고생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드려요. 오늘 강풍이 불어서 아슬아슬 고생했답니다. 오늘은 무사히 끝났지만 이틀 더 해야 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너무 귀한 일 하셨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남겨주셨는데 준비했습니다. 워십 메이커스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이 곡은 김하정 씨 음성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서 이어드릴게요. 또 똥찌에님께서 어제 많은 90년대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바람을 느끼며 다시금 부흥의 바람을 기대하며 부흥 신청합니다. 이 곡은 예수전도단 찬양으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 전도단 부흥이었고요. 앞서 김하정,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워싱메이커스,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곡,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드렸습니다. 전진 아나운서님 여동생 분이 제이어스에 계십니다. 맞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지키리님 신청하셔서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5297님께서 아까 캠프 시작 멘트 듣고

저의 기도문을 써봤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까지도 아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처음과 나중에 찬양 가운데 오직 주 의지하며 라는 곡이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처음과 나중 곡부터 전해드립니다.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앞서 청가나 중 오직 주 의지하며 전해드렸어요. 이만식님, 강원도에서 4일째 여정을 보내고 있다고. 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세요. 인사 나눠주셨어요. 8095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긴장하지 않고 잘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낙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계획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시와 그림 찬양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항해자를 들어서 제가 이 곡은 이삭줍기로 주말에 꼭 전해드리고 응원해 드릴게요. 또 기대할 수 있는 그 좋은 결과를 우리 같이 응원하면서 찬양은 워킹의 기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 그 전에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박지현, 또 슈퍼주니어, 브라이언 태연 등등 여러 찬양곡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김조한, 류세라, 유지광, 박지현, 범키, 에일리, 이미셸 함께하는 시편 12편 해달라고 이 곡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 곡에 이어서 워킹의 기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워킹 기대 들으셨어요. 또 시편 12편 해 달라고 여러 가수들이 함께 부른 멋진 찬양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들어봤습니다. 안솔민님께서 주님 이 고난의 시간에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는 사연을 써주셔서 제가 오늘 끝곡으로는 DBC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때문입니다. 지구는 23.5도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 학교에서 배웠죠. 중학교 때였나요? 초등학교 때인가? 어쨌든 지구가 기울어진 모습으로 태양 주위를 도는데 우리는 어떻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왜 지구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네, 항상 신기하고 놀라운 부분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르는 부분까지도 세상은 온통 신기하고 놀라운 것 투성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세상.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을 누리는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렇게 서늘한 바람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찬미사랑 앨범에서 들려드리는 곡이에요. 바람이 나를 스치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의 말씀. 턴턴턴 주디 콜린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찬미사랑님과 함께 앨범에서 찬미사랑의 앨범에서 바람이 나를 스치네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오니까 반가운 목소리를 듣게 되네요 하고 유풍길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빈치님 일하다가 정원님 목소리 듣고 잠시 쉬면서 출첵해요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는 시원함을 넘어서 좀 썰렁하고 춥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어요. 이병희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덥다. 가을인데도 아직 덥다. 땀 흐른다.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불을 끌어당길 줄이야. 제키리님의 신청곡 주가 주 대심을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해바라기님의 신청곡 은희의 지선 이윤화 한이 강찬이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창문 밖에 멀리 베는 푸른 산 너무 맑아서 새들도 바람도 모두 보입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행복합시다. 아멘. 소일아님 오셨고요. 어제 아드님 면접 본다고 기도 제목을 올리신 순이님도 오셨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들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면접 잘 치르고 왔습니다. 감사드려요 하셨거든요. 그 결과도 이모 삼촌의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주아랑님. 강릉은 흐리고 비도 내린대요. 오, 제가 있는 곳은 흐리다가 이제 해가 나는데 곧 강릉도 해가 나지 않을까. 토토로님은 오늘 아침에 아이고 추워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열이 많은 남편은 절 이상하게 보고요. 수족냉증이 있는 저는 수면 양말로 바꿔 신고 그래도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며 듣습니다. 발은 따뜻하고 입은 차갑게 좋은데요. 계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맞아요. 참 신기합니다. 이 절기를

딱 지나니까, 입추가 딱 지나니까 어쩜 이렇게 돼요, 그죠? 위러브 아름다운 나라 신청하신 곡 토토로님과 함께 듣겠고요. 마하나임님, 신나는 곡 들으면서 박수 치면서 따라 부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웃으면 슬픔도 아픔도 잊게 되죠. 찬양의 힘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하나임님과 함께 목마른 사슴이 디세이플스 앨범에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집 뒷산 중턱에서 청설모를 발견하고 슬금슬금 따라가 봤습니다. 도토리를 입에 대었다가 또 나무 잎사귀를 부볐다가 나무 뒤에서 내 모습 보일랑 말랑 청설모와 이리저리 숨기놀이 해봅니다. 장두보라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려요.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조수아의 목소리로 찬송가 493장 들었고요. 메리 제인 앨범에서 완전한 사랑 찬송가 604장도 함께 했습니다. 희망은광님께서 2시간 간병인 같은 당향로입니다. 찬양으로 격리실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치료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말 새 생명 얻은 것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9027번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고 일하다가 이어폰을 꽃 꽂듯이 꽂습니다. 딱! 들려주시는 찬양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9027번님. 밝은 구슬님께서 정원님, 혹시 김은영 아나운서 목소리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 분명히 아, 이 목소린 김은영 아나운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정원이라고 해서 어? 아닌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중년입니다 하시면서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신지혜 아나운서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예, 가끔 들었고요. 김은영 아나운서는 예, 어쩌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다른데 예, 저희가 방송국 동기이긴 한데 많은 부분이 달라서 목소리도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들으실 수 있죠. 그렇게 들으실 수는 있어요. 같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가? 밝은 구슬님 반갑고요. 음악은님께서 프리랜서신데 오늘은 출근이 늦어서 오랜만에 당양로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저희도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유해피보험님은 오늘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고향. 행복한 인생을 위한 조언이라는 강의를 참여하신대요. 좋은 내용 있으면 저희와도 공유해 주세요. 가브리엘님,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주님의 솜씨.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매 계절이 그렇지만 뭐 봄이면 봄인대로, 여름이면 여름인대로, 이렇게 또 가을이면 가을인대로, 겨울은 또 안 그런가요? 모든 계절이 다 그런데 가을은 풍성함이 있고 뭔가 성숙함이 느껴지고 그래서인지 더 주님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당장 뭐 고개를 들어서 하늘만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어요. 찬송가 79장이죠. 김종찬의 목소리로 듣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엄위하심과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0: S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 새입니다. 울창한 여름 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 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언젠가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조금 더위에서 숨 돌리겠다 싶을 즈음에 에스프레소님께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 곡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기억이 나서 여행 스케치 앨범에서 가을 들었고요. 그리고 라니님이 아침 출근 때만 해도 비 올 것처럼 흐렸는데 지금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너무 예쁜 하늘입니다. 가을 하늘이 제일 예쁜 거 새삼 느껴요. 그래 가을이다 동네빵집 앨범에서 신청하셔서 함께 라니님과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햇살 눈부시어 선글라스 끼려다가 파란 하늘 보려고 맨눈으로 산책합니다. 개울가에 진보란 나팔꽃도 하마터면 못 볼 뻔했어요. 개울물에 동동 떠오니는 노란 버들잎도 봤지요. 아유, 모든 글이 시고 또 감동이고 오수량님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글 남겨주셨고요.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린 김종찬 목소리의 찬송가가 좋으셨나 봐요. 반응들이 아주 좋은데 7608번님도 이찬양 정말 감동입니다 하셨어요. 좋은 곡들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박종수님이 신청하신 곡 주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오늘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Living Hope, 주 예수 내 산소망, 아가퍼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텃밭의 풀들과 대나무 숲의 노랫소리도 정겹습니다. 푸른 동사님, 왠지 그 삭삭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신 요셉과 다니엘님 준비해놨고요. 주아랑님께서 며칠 전부터 듣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꽃말이. 앙증맞고 작은 꽃들이 더 시선이 갑니다. 네, 꽃말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은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주 예수 내 산소망 들으실 때 제가 이 찬양 좋아합니다 하신 7608번님도 계시고요. 369마음님이 이 찬양 들으니까 신의 악단. 네, 맞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 생각난다고도 하셨고요. 최여사님께서 우리 집 뷰가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아파트인데 그래도 놀이터가 정면에 있어서 가끔 어린이집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단체로 나오니까 보기 좋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최여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미아님, 어머, 산책 가면서 딱 맞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고 싶은데요. 성경 통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을 계속 새깁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서미아님의 글을 보고 어떤 버전이 좋을까 고민이 돼서 꺼내놓은 곡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곡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겐데 버전이 다르잖아요. 부른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조주영의 목소리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나는 줄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곡은 올리브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반주자님이 제 최애 찬송가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릴 때 이것만 부르시던 할머니가 참 싫었거든요. 가족예배 드리면 다른 찬송가는 안 부르시고 이것만 부르셔서 반항적으로 따라 부르지도 않고 화를 내고 했던 그런 제가 지금은 이 가사가 왜 이리 좋은지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사랑의 가사를 천국을 소망하셨던 할머니였음을. 사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저도 할머니와 관련된 추억이 있는 곡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할머님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세월이 흐르고 내가 이제 그 나이에 가까이 가면서 달리 다가오는 해석되는 그리고 마음에 박히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미아님의 신청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고요. 수아진7608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다시 가입을 하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동되는 순간이에요. 주방에 있다가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헤라 스누피님도 오셨어요. 반갑고요. 0051번 쓰시는데

오랜만에 당향도 듣고 있는데 정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마치 엄마처럼 따뜻합니다. 아니, 엄마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청취자분 중에 자꾸 엄마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모까지는 가능한데 아예 엄마는 아니에요. 저 기도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5 성공했습니다. 6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저 잘했죠.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기도하는 손을 또 무릎 꿇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예쁘게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반주자님, 저는 꽃말이만 들으면 왜 마음이 짠할까요?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이렇게 대입해 볼 수도 있지만 내 모습과도 같아서 정말 꽃말이 들으면 좀 짠해지는 것 같긴 해요. 추억님, 전요 엊그제부터 괜히 기분이 좀 다운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가을을 타는 걸까요? 오늘 마음을 위로해 줄 가을 찬양 듣고 싶은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들을 수 있을까요? 가을을 타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우리에겐 또 찬양을 들으면 회복되고 다시 하늘을 보면 감사하고 예, 이럴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추억님도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광희가 부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수족구 때문에 등원 못했던 손주 이제 등원했군요. 한동안 집에서 또 좋아서 할머니와도 있고 엄마와도 있고 그러니까 좋아서 또 등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적응하길 바라면서 철수 엄마 049 1번님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차이님, 저는 매일 어르신과 똗길을 걷는데요. 또 매일이 다른 모습이라 좋습니다. 요즘 그렇죠. 어제 그곳을 오늘 걸으면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닌. 저는 집 앞에 있는 카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토요일 아침에 좀 여유 있게 가서 차 한잔을 하곤 하는데, 딱 보이는 게 아파트.

아파트에 옥상에 심어놓은 나무 한 3그루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쑥쑥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아마 이 가을 바람을 맞고 이번 주 토요일에 가면은 또 이만큼 자라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디 8529님. 온 집안 문을 다 열고 환기 중이에요. 여기저기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정말 집안이 다 신선해지는, 선선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창을 조금만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아요. 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겠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소량님이 주의포유 창립일이 최근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14일이고요. 원래 그 5, 10, 15, 20 이렇게 좀 큰 행사를 열잖아요. 물론 지난번에는 큰 행사랄 건 없었지만 이번이 11주년이라서 어떻게 티는 안 내면서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창립일임을 한번 찍고 갈 수 있을까? 당신을 향한 노래도 고민 중입니다. 오늘 끝곡은 원데이 워십 하루의 은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오늘 고맙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금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이 찬송가는 크로스비 여사가 55살이 되던 해 작곡자 윌리엄 하워드 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작사한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작곡가 돈과 환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문제를 화제로 다뤘었는데 이때 크로스비 여사의 머리에 한 찬송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찬송시를 썼고 후에 작곡가 돈이 곡조를 붙였는데 그 찬송이 바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히브리서 10장 22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니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믿음과 확신의 찬송,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음에 품은 이 소원, 주신 줄로 믿고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도 말없이 한 사람 곁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시립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437장 찬송 하늘 보좌 떠나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103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날 위하여 이윤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하신 구세주여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김남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던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김종찬의 찬양 박운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인명희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목마른 자들아 숭실남성 합창단의 합창으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상록수님, 가을엔 가을의 세계 동화되는 고운 일상을 내가 매일 기쁘게 하트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작은자님께서는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미루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정말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루아흐 엘로힘 부회사님, 주님, 일을 구하는 과정이 그저 수단이 되는 게 아닌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 되기를 구합니다. 일을 구하고 계시는군요.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원조멋쟁이님께서는

새벽 공기 제법 싸늘하다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분들 새벽 찬 공기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에서든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샬롬 규님께서는 내가 생각을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기에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주님이셨네 청해 주셨는데요. 강종현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나목과 지미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번여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산바다님께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청하셨는데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샘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어서 축복의 통로의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0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은 거룩한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두려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경쟁,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 질투, 파벌, 음행, 교만 등으로 인해 무너져 버림으로 자신의 사역이 헛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사역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거룩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몸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갈수록 과격하고 사납고 무례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교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바울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먼저 회개하며 프로그램과 돈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뚝 서며 닫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0: 십자가로 가까이 박정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너 성결키 위해 이장희의 찬양이었고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전야곱님 오랜만에 아이디 소개해드리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옥상딸기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제가 있는 대구에 오셔서 3일째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 치료받고 오신다고 하네요 하셨어요. 아버님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까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다죽노라 74님, 시원한 아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죽게 하소서. 소나무님께서는 군에 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아직 보직 받기 전이군요. 그리고 신혜숙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다시 입안이 헐고 하지만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발톱 치료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702번 오늘은 체육대회 진행요원으로 행사 지원할 듯 하네요.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이 진행요원 공정해야 되잖아요. 또 잘 하시기 바라고요. 보라미님께서는 내맥이 끝나면 아들 며느리가 부탁한 진미채 볶음 멸치 볶아야겠습니다. 엄마표 밑반찬이 먹고 싶다나요? 이런 게 행복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자랑 하실만 하네요. 정말 없던 힘도 생겨나실 것 같아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수원님께서 홍대와 양화진 청해 주셨네요. 사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한반도 26님께서 신청하신 곡 먼저 듣습니다. 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실로암.

우리 정신의 활동 과정은 거대한 보고서나 논문 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설 형태가 아니다. 인간 정신은 가장 미미한 메모와 쪽지의 형태로 작동한다. 우리의 뇌는 메모 상자며 우리의 생각은 메모가 꾸는 꿈이다. 누군가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생각과 메모가 남아있다. 자기 글쓰기는 그 자신을 계속해서 삶에 붙어있게 한다.

메모의 문화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루의 무게에 짓눌려 흩어지는 생각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임현모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우리 주님 밤새워 이장희의 찬양이었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바하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요즘 하늘을 보면 주님 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음의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더욱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희사랑님께서 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청해 주셨어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이 옷 하나가 아침 저녁의 온도차를 가만히 견디게 해줍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그때그때 여미고 풀 수 있는 거. 요즘 같은 계절에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적절히 시리지 않게 해주는 덮개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든든한 가디건 한 장과도 같은 느낌의 찬송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옷장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계절이 왔습니다. 반 소매를 입자니 서늘하고 긴 소매를 입고 나가자니 아직 이른 것 같고 결국 손이 가는 건 얇은 가디건 한 장이네요.

0: 기다리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Good Music Station CBS FM.

He is so sweet. 구주의 수의지함이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 새벽이라는 아이디로 오셨는데요. 저는 72세이며 근래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필이 꽂혀서 아침 운동 때 늘 함께하고 있으며 부탁이 있습니다. 오프닝 명언 같은 멘트에 마음이 쏙 빼앗겨버렸는데 혹시 다시 들을 수 없나 하여 여기

여기를 찾아보았습니다만 무용지물이더군요. 다시 들을 수 없는지 구입할 수 있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문의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새벽님. 우선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필이 꽂혀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파일 구입을 해서라도 다시 듣고 싶다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해요. CBS의 모든 음악 프로그램들은 이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시 듣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레인보우의 타임머신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레인보우 화면 하단에 보시면 시간 흐름에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쭉 당기시면 지나간 부분을 다시 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은 방송이 진행되는 중에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다른 프로가 레인보우 화면에 떠 있을 테니까 활용할 수 없겠죠.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 하단의 바를 쭉 앞으로 당기시면 그러니까 오늘의 뭐 시작 부분, 오프닝, 그리고 첫 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뮤직 아줌마님, 내일이 친정아버지 일주기라고요. 남편분이 운전하시고 그리고 동생과 함께 대구로 향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남편 노재호 씨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이름 한번 크게 불러달라 하셨고요. Oh Lord, my God. 신청하신 곡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태미 와인의 집입니다.

대리 방송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데뷔 직후 세계적인 사진작가의 제안을 받았지만 매니저의 실수로 그 무대는 다른 모델에게 돌아갔다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되었고 그가 뽑은 후배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는 모델이 됐죠. 물론 후배들이 기쁘고 자랑스러웠지만 자신이 놓쳤던 기회가 떠올라서 새벽에 혼자 펑펑 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을 세우는 자리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형 시몬을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형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 뒤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형을 데려온 안드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불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헬라인들의 소식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교회에는 안드레 같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안드레가 없었다면.

마이클 W. 스미스, 마라나타 뮤직그룹의 How Majestic is Your Name,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이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안돼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온 땅 위에 주의 이름. 9월 10일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뒷자리 1034 쓰시는 분은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새벽 5시 반에 집에서 나와 고등학생들 등하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신호에 걸려서 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횡단보도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 한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지셔서 우리 청취자분이 차에서 얼른 내려 같이 건너드리는데 이제 뒷차가 안 간다고 막 경적을 누르고 아이고야 난리가 났었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유,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어떤 풍경일지 상상이 갑니다. 물론 이제 뒤차가 이제 가던 길이 굉장히 바쁘긴 했을 거예요. 급하고 바쁘긴 했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건 이제 어르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투영시켜 바라보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마 뒤차가 그렇게 경적을 누르고 난리를 쳤던 이유는 또 아마 또 이런 게 아닐까.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안 보였던 거다. 이제 새벽이라 어둡고 또 앞차에 가려서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이제 알고 나서 본인이 경적을 눌렀던 걸 약간 창피하고 후회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해를 해봅니다. 예, 1034님, 진짜 착한 일, 귀한 일 하셨네요. 앤머레이 목소리로 Near a My God, 내 주를 가까이 듣겠습니다.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탁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오남매와 함께 여행 중이신 김포올님은 지금 중국 장가계에서 듣고 계시대요. 어린 시절 티격태격하던 형님, 누님들과 이제는 해외여행을 함께하다니 참 행복합니다. 형님, 누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면서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하셨어요. 사연의 느낌상 김포올님이 오남매 중 가장 막내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 눈이 내려앉는 나이가 됐어도 막내는 막내겠죠? 여행 가셔서도 제일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dra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1460님 2부 잘 들어오셨는지, 더 가까이 아이디의 박옥부님은 2부 입성 잘 하셨군요. 아, 이게 항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부 끝날 때, 1부 끝곡이에요 하고 엔딩곡 안내를 드리면, 1부 끝곡이 있다는 건 이제 2부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를 찾아오려면 한번 이제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로 들으시던 분들은 이제 레인보우로 갈아타는 수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내를 사실 매일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또 드리자니 제가 항상 1부에서는 이제 멘트를 많이 하면 안 된다. 멘트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일 안내를 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직접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실 땐 개별 답장을 드리기도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2부 오시는 길이 어렵다면 어려워서 그런데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해요. O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음악이 가슴을 울립니다. 타라 휴거님. O Jesus, thou art standing. 주 예수 대문 밖에. O thou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새벽 기도 끝나고 10km를 뜁니다. 불안과 불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뛰기 좋습니다. 오늘도 달려님.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아유 춥다고 기온이 확 떨어졌다고 같은 말씀 주시는 청취자가 많으세요. 자유바다님 출근길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님도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세요. 예, 기온이 확 뚝 떨어졌어요. 서늘합니다 아침이. 예쁜 선생님님. 언제 더웠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을이네요. 처음 아프기 시작한 2년 전부터 듣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까지 지켜주심 또한 어메이징입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두 달에 한번 진료받고 있어요. 아플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힘을 받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가을 아침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100억 원짜리 로또에 당첨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하버드대 심리학과 댄 길버트 교수는 로또 당첨자들을 연구했는데 로또 당첨이 주는 행복의 효과가 평균 3개월이 지나면 사그라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복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가리켜서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엇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좌절감, 수치심, 실패의 기억 등 과거의 아픔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수치심이 현실에 대한 만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게으름을 낳을 수밖에 없는 만족이 아닌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48번째 묵상 만족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라.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9월 10일 목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순서 와 계시죠. 알람으로 켜지는 Amazing Grace. 오늘도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이야말로 어메이징합니다. 치포님, 아, 레인보우의 알람 설정 해두셨군요. 고맙습니다. 시민설님, 우리 아들들 영광이, 영민이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정샘사님께서도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막 기상해 하루를 시작할 아들이 건강하게 훈련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자녀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계시네요.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신청하신 분은 특세기간 은혜 많이 받고 계시다는 최원나님 신청곡입니다.

레나 마리아, Battle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3669번 오셨어요. 9월의 하늘이 청명하고 예쁜 파란색인 줄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하늘빛과 구름이 멋지게 어우러진 9월의 하늘 어디엔가 엄마가 계시는 듯 합니다. 엄마의 첫 기일이 다가오는데요. 엄마를 그리면서 엄마께서 좋아하셨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신청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연주곡으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슬프게만 들을 곡은 아니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 소망을 품게 해주는 곡이잖아요. 따뜻하게 들으면서 마치죠. 그리고 3669님께 마음의 위로를 전하면서 9월 10일 목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입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대체로 늘상 해오던 일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곤 하잖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기에 용기를 내는 거나 그 후에 실행으로 옮기는 일 모두 정말 많은 어떤 시간과 또 에너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혹시 안 가본 길, 안 해본 일, 내 능력밖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주저하는 편이실까요? 아니면 기꺼이 도전! 용기를 내서 직진하는 편이실까요?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자꾸만 망설이고 또 주저하게 될 때 발상의 전환! 빠밤!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내 힘에 붙이고 내 능력에 넘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비로소 내가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됐다는 사인이기 때문이다. 이거 내 마음에 새겨야겠다, 진짜. 어렵고 두렵고 또 무섭다는 이유로 피하기만 하면 이게 발전은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2026년 9월 10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저훈입니다. 오늘 첫 곡 강명식이었죠. 처음 가보는 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다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아, 내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내 능력 밖의 일로 여겨지고 그래 뭐 하다 망신당하면 어떡해 그냥 하던 거나 잘하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발상의 전환. 그래 힘에 붙이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아하 내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업그레이드 될 때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아 뭐 도전하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사실은 한창 도전하고 꿈꿔야 할 20, 30대에 그냥 많이 움츠러 있고 좀 엄살이 좀 심했던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 앞에 약간 주저하는 편 쪽에 가까웠어요. 제가. 예. 아 이거 망하면 어떡해. 나 때문에. 내가 이거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그 두려움에 겁이 나서 약간 저를 주저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제가 40대 되면서부터 네, 용기를 좀 내면서 시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쫄깃하긴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냈을 때 어떤 짜릿함 약간 내 껍질도 점점 깨지는 것 같고 외연도 확장되는 것 같고 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또 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 믿고 지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항상 하던 일이 아닌데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네? 그럴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나의 경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찬스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물론 고민하시되 좋은 쪽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우리 원성남님. 저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신 우리 올드스쿨. 우리 인생의 그 선배님이신데, 이런 도전 정신 너무 멋있죠. 예. 어제 제가 그 예전에 극장에서 봤던 영화를 다시 좀 생각나서 봤는데, 더 인턴이란 영화 혹시 아세요? 인턴? 로버트 드니로랑 앤 해서웨이 나오는 그 영화인데 그 로버트 드니로 배우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그냥 이제 뭐 여행도 하고 뭐 그렇게 그 노후를 보내다가 일이 너무 하고 싶은데 마침 어떤 그 벽보에 인턴을 구한다라는 걸 보고 도전해서 어떤 그 젊은 여성 그 사장님 앤 해서웨이의 이제 비서로 인턴으로 딱 가서 두 사람이 또 이제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그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인생의 노하우 또 관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멋지게 또 그려내는 영화였는데 우리 원성남 형님도 그런 또 관록의 또 형님이시죠. 별빛이 내린다님. 어머어머 훈디도? 나도 그랬는데 35살 넘어서 말 먼저 하게 되었거든요 라고 용기를 좀 갖게 되는 때가 이렇게 있나 봐요. 사람마다 계기가 있나? 0005번님 너무 하신 늘 크크는 기세다 라고 하셨는데 기세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막 실패하면 어쩌나 막 실패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약간 제가 쫄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뭐 무너지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된것 같아요. 예. 아, 그러죠. 늘크크. 우리 딸도 아빠한테 저한테 늘크크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무튼 사연 고맙습니다. 민주맘님, 샬롬. 오늘 아침 9월 맞아 할 정도로 춥게 느껴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승리하셨고. 금강초롱님, 속초 날씨는, 야, 무슨 벌써 겨울 같아요. 지금 15도 찍었네 하셨는데요.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오늘 올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가장 쌀쌀하고요. 설악산에 5도라던데. 예, 아무튼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져서 오늘 좀 쌀쌀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감안하시고 오늘 예, OOTD, 오늘의 옷차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7997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 네, 편한 방법으로. 뭐 비공개도 가능하거든요. 레인보우 게시판. 예. 오늘 목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지금 뭐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 지금 뭐 현재 온도 뭐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들 사연에 담아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한선희, 새로운 길.

BK 장광우, 김성호, 박요한, 유효림 함께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한선이 새로운 길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1055번님, 그 영화 인턴, 우리나라에서도 최민식 배우, 한소희 배우가 영화 찍었어요. 그쵸? 저도 이거 어떻게 그 봤는데 뉴스로. 그러니까 약간 리메이크작이죠. 한국 버전의 인턴 어떤 내용일지. 뭐 연기 워낙 잘하는 또 우리 최민식 배우이기 때문에 예.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 라니님은 이직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사실 먹고 사는 것에 급해서 취미로만 했던 그림. 지금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마음 먹고 준비 중입니다. 화이팅! 이라고 약간 현실에 치여서 그냥 마음속에 꿈으로만 담아뒀던 그림. 야, 다시 붓을 잡으시는군요. 캔버스에 탁. 요즘에 그런 거 있던데. SNS를 통해서 자기 그림을 직접 이렇게 파는 그런 또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림을 소개하는 거죠.

댓글에 이제 그 그림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경매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 100원부터 시작해서 뭐 5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쭉쭉쭉. 예. 그런 또 문화가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예.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니님처럼 내 그림이 어떤 얼마나 가치가 있나? 얼마나 사람들의 취향을 잘 담고 있나? 뭐 이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오픈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가치도 같이 좀 매겨가면서 그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예. 아,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곰곰이님, 저도 업그레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시험 준비하던 결전의 날이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어요. 아, 9월이구나. 지금이 9월이네, 맞아. 예. 9월 12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좀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일단 기쁜 마음으로 도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업그레이드 준비 이제 완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화이팅! 아침 햇살님은 걸어서 출근하니 사연 남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신호 대기 중 살짝 남깁니다. 오늘은 긴 소매 티에 가을 점퍼까지 입었어요. 오늘은 춥더라고요. 10도 초반? 한 12도, 13도? 서울도? 게다가 비염으로 마스크 쓰고 약까지 먹고 있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보니까 날이 갑자기 또 추워지면서 감기도 감기지만 코로나 또 다시 뭐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독감도 그렇다고 하고 예. 아, 이또 간절기 가을 우리가 가뜩이나 짧은 계절인데 잘 보내려면 또 건강도 잘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좋은 소리님 샬롬 하고 싶어요. 예. 초육 딸내미들은 원래 이렇게 힘든 게 맞는 걸까요? 아,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히 지나가는 하루가 감사하게 되어라고 남기셨는데, 뭐 아침 등굣길은 사실 뭐 전쟁이죠, 전쟁. 예. 다 그렇습니다. 예. 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가정에서 아침에 또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요. 예. 화이팅! 자, 이승철 피처링 범키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트리니티 라이브 월십 음반 중에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오랜만에 또 이 곡 꺼내보았습니다. 위로부의 살아계신 주,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방그리님. 오, 이 곡 저 학생회 시절 노방전도도 하고 군부대 위문 공연도 가고 농촌 성경학교도 막 했었는데 생각나는 곡이에요 라고 좋아해 주셨고, 우리 엠버와 앵순이님도 어머 제 최애곡이 흐르네요 출첵 남기셨습니다. 앞서 이승철 피처링 범키의 시편 3편 아침의 노래까지 네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오늘도 찬양 들으며 운동하러 갑니다. 행복한 엄마님. 아침 호두님도 오늘도 고마워요 샬씨. 예, 남기셨습니다. 4061번님도 와주셨고, 평안의 아침 샬롬이 깃들길. 한방누님은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을 제가 받고 있어요. 뭐 제가 두 아이를 키웠지만 또 교육받으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게 많았네 느끼게 돼요.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손주 잘 돌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미리 이렇게 공부까지 하시면서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한방누님. 예. 잘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일단 내리사랑이다 보니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져

신기하시던데 우리 부모님 봐도 저희 손주들을 볼 때 아 정말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는 아 엄청난 그 모성애 부성애가 예, 이렇게 있더라고요. 특히나 손주. 예. 물론 그 체력적인 어떤 그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노하우가 있잖아요 또. 예. 경력직이시고 예. 잘 하실 겁니다. 키친의 냥이님께서 도쿄에서 인사드려요. 운디 지난 8월에 부산 해변 열차 타러 간다고 사연 남겼어. 아 맞아 맞아. 예예예. 예, 예. 지금은 제가 머무는 곳으로 복귀했습니다. 아 일본으로 돌아가셨군요. 출퇴근 1시간 동안 방송 들으며 큰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어제 이름으로 여러 얘기들 사연들 소개가 됐잖아요. 늦었지만 저도 합류하고 싶어가지고 제 이름은 화수예요. 화수. 그래서 친구들이 그럽니다. 목금이랑 토일은 잘 있지? 라고. 아 이름 계획 이름으로 또 아 또 저의 시간표 같은 이름 저는 제 이름 너무 좋아하고요. 오늘은 목요일 곧 주말권입니다. 종종 사연 남길게요. 라고 아 화수님 예 우리 일본 애청자님이신데 또 이름까지 밝히셔서 더 정겹네요. 예, 그래요.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되면 화수님 또 생각나겠다. 우리 일본에서 잘 듣고 계시는지 예, 고맙습니다. 예. 일본은 또 시차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랑 예 지금 뭐 똑같이 출근 시간에 들으시는 것 같아요. 민호기 찬송가 듣죠. 나는 예수 따라가는

낭만 가득합니다. 찬란히

김도현 가을 들었고요. 민호기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은성맘 야 오늘 1부 선곡이 너무 좋네 라고 예,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저야말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별님도 와주셨고 이병희님

안젤맘님, 찬양 잘 들으면서 일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좋은 하루 시작. 다 좋습니다. 네, 하셨고. 우리 7488번님도 대구에서 출근길에 방송 듣네요. 예, 와주셨고요. 산골 안악내님, 그니까요. 손주는 왜 이렇게 이쁜지. 저도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이쁜 건 이쁜 거고 근데 힘들어요. 조금. 미리미리 체력 보충해 넣으세요라고. 아,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또 체력이, 예, 굉장하잖아요. 자, 1부 마지막 곡은 나영환, 오은 같이 부른 밀러의 찬송가예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듯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나의 영혼에 불게 하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을 오르듯 할 것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임하여 주소서. 오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소서. 나의 손이 더 따뜻해져서 다독이게 하시고 감싸 안게 하시고 사랑을 담은 손이 되게 하소서. 내가 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